we can send you a message to get your details to claim that prize. Flying Sparrow님 문자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다시 연락 주시면 책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 친구 아이디는 daily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Today, traditional markets have evolved beyond mere shopping places and spaces for local residents into cultural tourism destinations in their own right. Opening its doors back in 1910, Haeundae Traditional Market stands as the only market in Busan selected for the 2026 K-Tourism Market, preparing to for another leap forward into a world-class tourist market.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Jang Yong-guk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Haeundae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Association. We're going to discuss how traditional markets in global tourist cities should evolve and explore the future envisioned for Haeundae Traditional Market and its local commercial district. 네, 1910년에 문을 연 부산 해운대 시장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2026K 관광마켓에 선정되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시장으로 또 한 번에 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 인터뷰에선 장영국 해운대 시장 상인 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전통시장 제10대에 이어서 11대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영국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So he greets listeners and introduces himself as the 11th president of the Haeundae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Association following his term as a 10th president. Well, as I mentioned, some wonderful news. Haeundae Traditional Market has been selected as a sole market in Busan for the 2026 K-Tourism Market this year. Beyond its location, what was the greatest competitive strength that enabled Haeundae Traditional Market to be chosen among all traditional markets?
2: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해운대 시장이 올해 부산에선 유일하게 2026K 관광마켓에 선정됐는데요.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 전통 감사합니다. 시장 중에 해운대 네. 시장이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1: 네, 대한민국 최고의 해수욕장인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네.
1: 하지만 입지 외에도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K관광마켓 선정 위한 현장 심사 당시에 네 분의 심사위원들이 오셨는데 제가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은 상인회를 이끄는 이사진의 연령이 상당히 젊습니다. 60대는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1: 그만큼 새로운 사업이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시장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객행위 없고 바가지 없고 친절한 시장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2: 네.
1: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의 다양성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2: 그렇죠.
1: 부산을 대표하는 떡볶이와 호떡, 튀김, 파전도 있고 4,5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꼼장어집들도 있습니다. 작은 시장 안에 여러 가지 부산의 먹거리와 한국의 시장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려는 상인의 적극성에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1: 과거 큰 행사를 진행했을 때도 점포와 관련된 여러 민원이나 현장의 문제를 상인회가 직접 나서서

0: 이라고 조율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분과 이전 사업을 함께했을 당시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고 한번 약속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신뢰를 쌓아서 이번에 선정적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특히 다양한 부산 먹거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여행객에겐 정말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So he acknowledges that having Haeundae Beach, Korea's top beach nearby, is an undeniable advantage, but emphasizes that the market had plenty of other solid reasons for its selection. He mentioned, he points out that the young leadership of the board of directors leading the Merchants Association, with only one member in their 60s and the rest spanning from their 30s to 50s, which allows the market to actively embrace new projects and changes. He also highlights their strict atmosphere, free of touting and also overcharging, defined instead by warm hospitality, which serves as a crucial appeal for international tourists. And he underscores the rich diversity of food, as we know, ranging from Busan's iconic tteokbokki, hot dog, tea game and pajeon to grilled gomjango or hagfish restaurants operating for 40 to 50 years, making it a small yet mighty market where visitors can experience diverse culinary traditions and Korean market culture in one compact space. Lastly, he mentions the association's proactive problem-solving track record during past major events, noting that the strong trust built with Korea Tourism Organization officials through reliable follow-through played a key role in their selection. Now, your connection to Haeundae traditional market runs very deep. I understand you were born right at the entrance of the market and your parents built their livelihoods here as well. So having run your own business directly since 2006, you must really just have watched Haeundae transform up close. So what kinds of changes has Haeundae traditional market experienced over the years? 회장님과 또 해운대 시장의 인연도 정말 깊은데요. 해운대 시장 입구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역시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셨다고 들었습니다. 2006년부터 직접 장사를 하면서 해운대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셨는데요. 해운대 시장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0: 네, 저는 해운대 시장 입구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울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셨는데 관광지에 가서 장사를 하면 밥은 먹고 사신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무작정 해운대로 오셨습니다.
1: 네.
0: 단칸방에 사시면서 어머님께서는 포장마차를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일용직에 배도 한 8년 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2006년 우연히 장사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밀면집,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해운대의 최고 성수기가 8월인데 8월의 매출이 100이라고 하면 처음 장사를 할 땐 비수기인 20% 정도밖에 매출이 안 올랐습니다. 지금은 비수기에도 60% 이상이 될 정도로 성수기 유무와 관계없이 평균을 유지 중이고 상권도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1: 네.
0: 저에게는 해운대가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다른 곳에서 살다가 힘들거나 일이 잘 풀리면 결국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향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이 지역의 상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누구보다 많이 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he was born at the entrance of Haeundae traditional market, has lived there his entire life. Before he was born, his parents faced difficult times in Seoul and moved to Haeundae after hearing that one could make a living doing business in tourist destinations. And living in a single room, his mother ran a street food cart while his father worked day labor jobs and spent about 8 years working on boats. He explains that he began his own business by chance in 2006, operating restaurants serving Busan's iconic 밀면 and 돼지국밥 to this day, and emphasizing that Haeundae is not just a business location for him, but the hometown where he was born and raised. He expresses a deep personal commitment to surviving there and guiding the local commercial district toward healthy, sustainable growth. Well, listeners,

0: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Jang Yong-guk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Haeundae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Association. Now, with the significant surge in international tourists visiting Haeundae in recent years, the market scenery must have changed as well. So how much of an increase in foreign tourists do you feel in real life?
1: 최근 해운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느끼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2: 야, 예.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외국인 관광객분들의 방문이 늘고 있어 우리 상인분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2: 어떤 날에는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지 않나 할 정도로 외국인분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시는데 한 골목 안에서 떡볶이와 호떡, 튀김, 파전 같은 길거리 음식부터 40년, 50년 된 꼼장어찌까지 다양한 한국의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2: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밤에도 자연스럽게 시장을 찾아오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갔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국인보다 더 많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2: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0: 네. 와우. So he shares that merchants are deeply grateful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visitors increases by the day. On certain days, foreign visitors arrive in such a large numbers that they seem to outnumber domestic visitors and tourists. And he explains that visitors are drawn to experiencing a rich variety of Korean food in a single alley. And he adds that because many shops stay open late into the night, tourists visiting Haeundae naturally find their way to the market during the evening hours as well. Well, one interesting change is that merchants have naturally started using survival English. And I heard the Merchants Association is also teaching them how to use smartphones to communicate. So what is your vision of a truly global traditional market?
1: 재미있는 변화 중 하나가 상인분들이 자연스럽게 생활용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상인회에선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통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생각하는 글로벌한 전통시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2: 네. 외국인들께서 너무 많이 방문하시다 보니까 저희 상인들께서 생활용 영어, 생존용 영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2: 몇 인분 드릴까요? 이것은 얼마입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같은 기본적인 소통은 다들 되시는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번역기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1: 네.
2: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외국인분들께 우리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는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나 뭐 친절한 미소가 여행객들에겐 정말 오랜 기억이 될 수 있겠죠.
0: So he notes that with the influx of international visitors, merchants have naturally begun picking up survival English, learning to communicate basic phrases like asking how many portions they need, stating prices, or offering takeout packaging. For more complex interactions, he mentions that many merchants effectively use translation apps on their smartphones. He believe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reating a global market is this very mindset, the proactive willingness of merchants to step up and resolve communication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visitors. And as interactions with international tourists continue to grow, making the market a place visitors want to return seems increasingly vital. So what efforts is Haeundae Traditional Market making alongside merchants to eliminate overcharging, aggressive touting, and creating a friendly and clean environment?
1: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과의 소통이 늘어날수록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운대 시장에선 바가지 요금이나 아니면 과도한 호객 행위를 줄이고 친절하고 깨끗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인들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2: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우리나라 시장 일부 중에 불친절, 바가지 요금으로 시장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1: 네.
2: 우리 해운대 전통시장은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만큼 상인,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해운대 명성에 걸맞게 깨끗하고 친절하며 호객행위 없는 투명한 가격으로 편안하고 자유롭게 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우리 상인의 이사

0: 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상인회 분들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이 발생된 상인분들을 이사회에 불러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와 경고도 주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의 불편한 경험이 시장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2: So he emphasizes that this is an essential priority, noting how instances of poor service or price gouging in certain markets across the country have quickly damaged public perception. To match Haeundae's reputation as a destination welcoming diverse global visitors, he explain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Merchants Association regularly trains merchants to maintain clean facilities, warm hospitality, zero touting, and transparent pricing so everyone can visit comfortably. Also, he adds that whenever a complaint arises, the board summons the relevant merchant to issue formal cautions and warnings to prevent recurrence. Well, in order to become a market trusted by international tourists, is there a core principle you strictly emphasize that merchants must uphold?
1: 또 외국인 관광객에게 신뢰받는 이 시장이 되기 위해서 상인들이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아무래도 바가지가 없어야 됩니다. 또한 제가 다른 곳에 시장을 가보면 예전에 영덕에 가본 적이 있는데 영덕의 홍역행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먼저 윈도우 쇼핑을 먼저 하는데 눈을 마주치기도 전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바가지 없고 친절하고 청결하고 홍역회 없는 시장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저도 다른 지역의 관광 시장들을 자주 찾아가는데 심한 호객행위를 직접 경험하면서 왜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지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도 불편한데 처음 그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얼마나 더 불편하시겠습니까?
1: 그럼요.
0: 사실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해운대도 음식점이나 해수욕장 파라솔 등은 호객행위를 간혹 했었습니다. 해운대가 관광도시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운대 전통시장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만큼 상인 한 분 한 분이 해운대의 명성에 걸맞게 깨끗하고 친절하고 친절하게 손님을 맞고 호객행위 없이 투명한 가격으로 편안하고 자유롭게 시장을 둘러보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인분들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각 점포마다 판매 가격을 눈앞에 다 보이도록 비치해놨습니다. 상인들 사이에 지나친 경쟁이나 호객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상인들을 직접 불러 강하게 주의를 준 적도 있습니다. 가게 몇 곳의 행동 때문에 해운대 전통시장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럼요. This is so important. So he emphasizes that the absolute core principles are maintaining zero overcharging, warm hospitality, cleanliness as well. He recalls past visit to a market in different places outside of Busan where intense touting made him want to leave before even making eye contact with while window shopping. And he stresses that tourists must be able to really explore comfortably without pressure. He firmly reiterates that maintaining a clean, friendly environment with fair prices and zero solicitation is a key to gaining trust. Now, the adoption of technology is also fascinating. I heard you're currently preparing AI-based menu boards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So how will tourists actually use these AI menus?
1: 이 기술을 활용한 변화도 흥미로운데요.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AI 기반 메뉴판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어떻게 이용하게 될까요?
0: 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AI 기반 플랫폼 제작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전체의 지도를 제작하고 그 지도는 각각의 가게에서 무엇을 판매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대표 메뉴는 무엇인지 등 클릭하는 순간 그 가게의 모든 정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언어로도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1: 네.
0: 또한 현재 우리 해운대

0: 전통시장은 홈페이지가 없는데 해운대 전통시장 홈페이지에도 내 외국인들이 편하게 보시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에도 참여하여 시장 정보도 편히 보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일주일 전에는 AI 기반 데이터 기계를 설치 완료했는데 방문객의 연령, 성별, 나라, 시간대, 요일별로 방문자 수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계들이 모아지면 그 집계들을 활용해 새로운 메뉴 개발, 운영 시간, 종업원의 출퇴근 시간도 조율이 가능해 더 효과적인 강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is putting great effort into developing an AI-based platform as a key feature. An interactive map of the entire market is being created so visitors can instantly click on any shop to view its items, prices, operating hours, and signature dishes at a glance, available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various Asian languages as well. He adds that because Haeundae Traditional Market currently lacks a website, an official homepage is being prepared to allow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sitors to easily access market information and participate in various events. Also, he explains that an AI-based data collection device was installed a week ago to count visitors by age, gender, nationality, time of day, and day of the week. He expects that analyzing these data points will help merchants help and develop new menus, optimize operating hours, and also adjust staff schedules for more efficient business management. This is great to hear.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Chang Young-guk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Haeundae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Association. Currently, you hold the presidencies of both the Haeundae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Association and the Gunamno Commercial District Association. So what kind of synergy do you believe can be created if Haeundae Beach, Gunamno, and Haeundae Traditional Market work together?
2: 네, 해운대 시장 상인 회장과 구남로 상가 번영 회장을 함께 맡고 있는데요. 해운대 해수욕장과 구남로 해운대 시장이 협업한다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0: 네, 제가 처음에 구남로 번영의 회장을 맡고 구청 등 관계 기관의 회의를 들어가 보면 구남로 번영회와 전통시장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때가 있다 보니 구청 등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했습니다.
2: 네.
0: 구남로와 해운대 전통시장의 상권은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기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해운대 해수욕장이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지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들께서 방문하시게 되고 그래야 구남로나 해운대 시장의 상권이 불타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단체의 목소리는 하나가 되어야 훨씬 더 커지고 영향력이 있어진다고 생각해서 두 단체에 장을 맡게 됐습니다.
2: 그렇군요. 예, 하나의 여행 동선으로 연결될 때 해운대의 체류 기간이 또 길어질 수 있겠네요.
1: So he mentions that when he first became president of the Gunamno Association, the two commercial groups would sometimes voice conflicting opinions on the same agenda, leaving the district office and related officials in difficult positions. So he believes that only when Haeundae Beach expands, flourishes, and offers diverse attractions and entertainment will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sitors will arrive in large numbers, ultimately energizing both Gunamno and the traditional market. Well, traditional markets face the demand, of course, of preserving their traditional traditions while constantly adapting to modern times. For Haeundae Traditional Market, what is the essential tradition that must be protected? And what is the bold change that must be embraced?
2: 해운대 시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전통과 또 과감하게 바꿔야 할 변화는 각각 무엇이 있을까요?
0: 예, 우리 해운대 전통시장은 오래전부터 꼼장어, 떡볶이, 호떡, 파전 등 다양한 먹거리가 풍부한 시장이었습니다.
2: 네.
0: 이런 먹거리 전통은 앞으로도 유지가 잘 됐으면 좋겠고 개선 방안은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공용 화장실, 부족한 주사시설과 내 외국인들을 위한 편한 쇼핑을 위해서 물품 보관소가 만들

0: 줄수있기를희망하고있습니다
1: 네이전통과편리함이함께할때더많은세대와또이세계여행객들이찾게될것같은데요 So he emphasizes that Hyundai traditional market has long been a vibrant marketplace, rich in diverse foods, expressing his strong wish to preserve this culinary tradition well into the future. And as for necessary improvements, he hopes to see much cleaner public restrooms and solutions for the lack of parking facilities and the installation of luggage storage amenities as well.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해운대 전통시장을 방문하셨을 때 불편하시거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다면 우리 시장 내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전통시장 군함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리정님께서는 문자로 해운대 시장에 먹방 투어 가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 I think so. So after listening to this interview, we're all going to have to go check out Hyundai Traditional Market, enjoy some of the food as well. Now he expresses his heartfelt gratitude for the invitation today and he asked that if anyone notices any inconveniences or areas needing improvement regarding the market, they can always contact the customer support center inside the market. And he warmly asks everyone to show lots of love and pay frequent visits to Hyundai Traditional Market in Gunam-no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Jang Young-guk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Hyundai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Association.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장영국 해운대 시장 상인 회장과 함께했는데요. 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Lenka with Free.

0: time is now 11:46,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turn to San Diego, US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Bong So-yeon, is joining us from San Diego. 네, 오늘은 미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산디에고의 봉 소연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There is news that conflict is spreading between President Trump and American conservatives over the construction of AI data centers. So first, please explain what an AI data center is.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보수층 사이에서 갈등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AI 데이터 센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쉽게 말하면 AI를 돌리기 위한 대규모

0: 컴퓨터 시설입니다.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려면 수많은 고성능 반도체와 서버가 필요한데요. 이런 장비를 한 곳에 모아놓은 시설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문제는 전력 소비량인데요. 이 AI 연산에는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고 또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물도 필요한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AI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 건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는 전기 요금 상승, 전력과 물 부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전기와 물 부족 문제까지 얽혀 있다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인데요. So simply put, it is a very large computer facility to run AI. Developing and operating generative AI requires numerous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s and servers. A facility that gathers this equipment in one place is an AI data center. The problem is power consumption. AI operations require massive electricity as well as water to cool down the heat generated by servers. Currently in the U.S., data center construction is growing rapidly to secure AI competitiveness. So the voices of residents in those regions expressing concern over rising electricity bills, as well as power and water shortages, are growing louder. While residents in areas directly connected to the construction of AI data centers might worry about cost of living issues, but it is said that this problem is even spreading into a conflic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the conservative base. So, what is the reason? 이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역이 주민들이야 생활비 부담을 걱정할 수 있겠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층의 갈등으로까지 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네, 일부 보수층에서는 정부와 빅테크 기업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요금이나 재산권처럼 보수층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자신의 핵심 지지층 일부와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진 거죠.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으로서는 다소 부담이 되는 민생 이슈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So among some conservatives, dissatisfaction is emerging over whether the government and big tech companies are pushing forward with the construction of large data centers without sufficientl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lso, as issues that conservatives say sensitively, right, such as electricity bills and property rights, interlock, opposition is growing. And on the other hand, President Trump maintains the stance that data centers must be expanded to lead the AI competition with China. Ultimately, a situation of clashing with a portion of his core support base was created, and people suggest that ahead of the midterm elections coming up in November, this could become a livelihood issue that pose some kind of a burden for the Republican Party.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on an eye on this topic. Let's jump into our next news. News has been deliver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Iran are stepping back from armed conflict and turning into a so-called chicken game pattern of pressuring each other's economies. So please deliver the details. 네, 다음 소식 볼게요. 미국과 이란, 이제 무력 충돌 대신 서로의 경제를 압박하는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전달해 주시죠.
0: 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란의 원유 수출과 해상 운송을 차단하는 압박도 이어간다는 입장인데요.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막아서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결국 군사적인 충돌을 확대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 I see. So the United States is raising the level of economic pressure so that Iran cannot hold out first. The Trump administration holds the stance that it will strengthen financial sanctions against Iran while continuing pressure to block Iran's crude oil exports and maritime transport. It is a strategy to isolate Iran economically by blocking crude oil exports, which are its main source of income. Ultimately, it is interpreted as meaning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0: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Japan, Busan, Yongo Banzai.
1: Zagal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3: and me Jessie.
2: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0: FM 부산 영어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My little one, Minsun, do you like this place?
4: Mommy, I love this place. Oh, mommy, I love you.
3: Oh, my little one, Minsun, I love you too.
4: Mommy, can I play my internet game, pretty please?
3: Oh, my pumpkin, Minsun, sure. Just 10 minutes, baby.
4: Oh, okay. Oh, mommy, mommy, I can't connect to the internet. Can I go and get the Wi-Fi password at the counter?
3: Oh, my pumpkin, Minsun. Of course. Go ahead. Oh, remember, be polite.
4: Oh, of course, mommy. Oh, okay, I don't have a lot of time. Hello? Excuse me.
2: 아이고, 귀여운 꼬마 손님이 왔네. Can I help you?
4: Okay, I'm here on a trip with my beautiful mommy. She doesn't usually let me have any game time, but today is that one special day when I'm allowed to play. So, I need to get connected to the internet ASAP. So, what's the Wi-Fi password?
2: 아이고, 정신없네. 와이를 빨리 말아 너. Slow, please.
4: I don't have much time. My mom usually doesn't take back the time she gives me, so I can't afford to waste even one second. Let me say it again. I'm here on a trip with my beautiful mom. She usually doesn't let me have any game time, but today is that one special day when I'm allowed to play. What's the Wi-Fi password?
2: 아이고, 아이고, 숨 넘어가겠네. 정신 사나봐 죽겠다. 뭐라 카노 이거. Slow, please.
3: Oh, my little one. Time is up. Let's go.
4: No, no, no, no. But she didn't give me the Wi-Fi. Oh, no, no, no, no, no.
2: Today, 배워볼 표현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1: Can I get the Wi-Fi password? Can I get the Wi-Fi password?
2: Can I get the Wi-Fi password?
1: Can I get 무엇은 직역하면 제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데요. 무엇을 부탁할 때 혹은 가게에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Can I get some water? 커피로 주문할게요. Can I get a coffee?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요? Can I get the Wi-Fi password?
1: Can I get the Wi-Fi password?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왜? 오늘 여러분이 가장 좋은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당연하지 우리 신청곡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신 분들 중에 우리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So we'll play your request songs in the second half. Someone will be the winner. Here we go. #9050 #9050 text messages 101. KakaoTalk is free. YouTube Live is free. And lots to get on with today. So let's get on with it.
1: System check complete. Destination set. Busan.
2: On behalf of the flight crew, thank you for flying with us and have a pleasant day.
0: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re now making our approach to Busan. Cabin crew, prepare for landing. We've just landed. Welcome to For My Busan.

0: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오늘은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김태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Hi, my name is Teo, and I run a small gallery cafe in Busan called Space Teo. Busan 수영에서 작은 갤러리 카페 공간 테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호입니다. 갤러리 카페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규모가 클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는데요. 작은 규모입니다. 작가분들이 전시할 공간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살짝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0: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즐길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수요일부터 일요일 12시부터 7시까지고요. 커피 마시러 오셨다가 자연스럽게 전시를 보실 수도 있고, 반대로 전시를 보러 오셨다가 공간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머물다 가실 수도 있는 곳입니다.
0: 아, 정말 말 그대로 갤러리와 카페가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군요. 또 마침 지금 흥미로운 전시를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 전시 어떤 전시인지도 좀 얘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1: 저희는 계속 설명하고 반응하고 대답하면서 말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0: 그쵸?
1: 근데 어느 순간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이나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게 되었던 감정을 공유하는 사진전입니다.
0: 이 말이 진짜 그 동물 말, 홀스인 거죠?
1: 네, 그 말과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말의 언어 유희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그 말 사진들은 혹시 어디서 작업을 하신 건가요?
1: 경주에서, 이거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머물렀던 좀 구석탱이 있던 시골 같은 느낌? 거기 숙소 근처에 있던 말을 찍었었습니다.
0: 아, 다양한 곳의 말을 찾아가서 작업을 하신 거네요.
1: 네네.
0: 아, 이게 지금 첫 전시인가요?
1: 아, 저는 이전에 그 저 혼자 했던 개인전은 아니었고 일동 졸업이라고 다른 이제 단체와 같이 전시를 했던 경험은 있고, 이렇게 혼자 뭔가 이렇게 제 작품을 건 건 처음입니다.
0: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원래 전시 일을 하셨던 거네요?
1: 아, 아니요. 전시를 했다고 하면 너무 과장인 것 같고.
0: 아, 네. 네네.
1: 그냥 한번 살짝 발은 걸쳐봤다 정도입니다.
0: 아, 그리고 이제 직접 갤러리와 카페 공간을 마련을 하시게 된 거네요.
1: 네,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이런 전시 공간을 운영하시게 된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좋은 전시란 어떤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시를 기획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저는 틀이 없는 전시가 좋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 누군가 자기 집에 있는 키링을 잔뜩 들고 와서 저 이거 벽에 걸고 싶어요 했을 때 그 안에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나 의미가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거창한 문턱을 넘어야만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 네, 진짜 들어가면 너무 편안하고 아늑한 카페 분위기

0: 가 먼저 있어서 전시를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공간을 기획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도 좀 궁금해요.
1: 제가 어릴 때 전시를 한다, 전시를 본다 이러는 게 너무 거창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가볍게 본인의 것을 전시하고 가볍게 관람할 수 있는 캐주얼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0: 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좀 더 즐겁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망미단길이라고 하는 좀 비교적 안쪽 동네에 지혜 있는데 혹시 이 부근에 공간을 마련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1: 망미단길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지는 않고 곧 망미단길이라는 작은 골목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됐습니다.
0: 아, 저희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공간 태호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1: 공간이라는 의미의 스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목적으로든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0: 네, 진짜 여러 가지 목적의 공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본명에서 이름을 따서 스페이스 태호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이 공간을 만드시고 나니 그 필요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실현이 되고 있는 느낌인가요?
1: 아직은 이제 공간을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제가 뭔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이 공간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공간에 담고 싶었던 거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지금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앞으로도 스페이스 태호가 어떤 공간으로 꾸려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Thank you very much to our reporter Kadra and to our interviewee Kim Tae-ho-nim. Another inspiring interview for Made in Busan with Kim Tae-ho-nim, the owner of Space Tae-ho, a small gallery cafe in Mangmidangir, where people can enjoy both art and coffee, which go together very well, in my opinion. He shared his vision of creating a welcoming space where people can experience art without feeling intimidated, making exhibitions more approachable, also accessible to everybody. He said an intriguing exhibition is currently on view or ongoing, so exploring the comfort of silence and the idea that not every moment needs words or answers. Unless you work in radio, where too much silence can be a big problem and many people get in big trouble. So that's why, if you ever wonder, we just keep talking. That's why. We can't not talk. So thank you very much to Kadra and again Kim Tae-ho-nim.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I love that and I hopefully can get over for a visit soon. And if you have a lovely story you want to share, get in touch. We'd love to have your story on our show as well. Okay, today we have a text topic for you. What was the most enjoyable thing that happened to you today? What was the happiest moment of your day? Hayley, you better think about it because I'm going to ask you in a minute. 네, 여러분이 오늘 가장 행복했던,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왜 그런 순간이 너무너무 좋아했는지, 너무 뭐 의미가 있었는지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2부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네,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샵 9050 pound 9050 text messages 101 KakaoTalk is free and our live chat is free as well. So get into it. All right, speaking of which, time for TTT.

0: Japan, Busan, Yeongeobangse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real safety tips today. And I'm sure this place is going to prepare me for disaster, like Ulji Yansup does for Korea. All right, let's go!
1: 저희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왔고요. 이제 지우 방학이라서 여름방학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까 싶어서 여기 와보게 됐습니다.
2: 지우가 혹시 나이가 어떻게
1: 지우 몇 살이야?
3: 6살이요.
2: 응? 6살이야? 오늘 빨간 색깔 입었네. 또 약간 소방관처럼. 네. 일부러 혹시 입히신 건가요?
1: 아, 좋아하는 옷이에요.
2: 아, 빨간 색을 네. 좋아하시는구나. 여기서 어떤 체험을 하고 오셨을까요?
1: 뭐 했어? 지우 얘기해 봐.
3: 기억 안 나.
1: 네, 지진 대피랑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 같아요. 네.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우야? 머리 위에 뭐 써야 돼?
3: 가방.
1: 가방을 오. 머리 위에 올리고. 지우 몸을 숙여야 돼, 몸을 펴야 돼. 몸을 숙여서 대피해야 된다, 그치?
2: 맞아요. 마치 지진 난 것처럼 지금 막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우가. 부키스 준비됐나?
3: 준비됐다.
2: 맞아.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1: 네.
2: 지하철역에서 불이 나면 빨리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대피한다. If there is a fire in a subway station, should you use the elevator to evacuate? True or false? 맞을까요? 틀릴까요?
3: OX.
2: OX.
3: X.
2: X?
1: 엘리베이터로 대피.
2: 엘리베이터로 그럼 대피하면 안 되죠, 맞죠?
3: 네.
2: 맞습니다. X 정답입니다. 오, 예. 오, 지우가 한 번에 맞췄습니다. During a fire, the elevator may stop working and smoke may enter it. So always evacuate using the stairs and emergency exits.
3: 고맙습니다. 네.
4: 자, 도시재난 첫 번째 코스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 네.
4: 여기는 승강장, 지하철이 들어오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알소대라는 걸 해야 됩니다.
2: 알소대.
4: 알소대 알리고요. 소, 소화하고 세 번째 대, 대피하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리는 기능은 아까 119에 신고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상벨 같은 거를 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기능 한번 눌려볼까요? 불을 끌 때도 우리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관창이라든지 호수 같은 것도 다 리얼이거든요. 실제로 관창을 들고 호수를 잡아 끌어서 네 개폐 밸브를 열면은 물이 쭉 들어옵니다. 자 실수 하나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알려드릴게요. 일단 소화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소화기를 네. 가지고 오는데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되신지 아십니까?
2: 핀을 진짜요? 뽑아야 됩니다.
4: 그렇죠. 네, 네. 안전핀을 뽑아야 되는데 네. 안전핀은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절대 안 뽑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왼쪽 손은 손잡이를 잡으시는 게 아니고 몸통이나 밑에 손잡이를 잡아주시고 안전핀을 제일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수를 잡아줍니다. 바람을 향해서 호수를 쏘면 될까요?
2: 안 됩니다.
4: 안 됩니다. 그렇죠. 바람을 네.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호스를 바람을 등지고 불이 난 방향을 향해서 쏘셔야 되는데 손잡이를 누르면은 자, 이건 거짓말이죠. 제가 교육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오, 실제로 진짜 지하철 갔죠?
2: 네.
4: 자,
2: 예.
4: 탄내는 제가 네, 소방관이기도 하지만 불을 지르는 방화범이기도 하거든요. 요 안에서 불을 한번 지릅니다, 제가. 불을 지르면 네, 실제로 우리 체험객들이 어떻게 대피를 하는 비상 인터폰이라는 게 있고요. 누르면 기관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기관사님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 누가 불을 질렀어요? 불이 났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기관사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죠? 라고 물어보면 위치 어디죠?
2: 31편성 1호차.
4: 아, 리포터님 뼈 마시는데요. 네. 자, 31편성 1호차가 여기 주소입니다. 잊지 마세요. 부산은 네. 무슨 편성의 호차라고 돼 있습니다. 31편성 1호차 불이 났어요 하면 기관사님이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자, 우리 밑에 있는 소화기가 보이시면 소화기로 불을 끄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요. 오.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빨리 불 꺼주세요, 우리. 리프터님, 불 꺼주세요. 불이 났어요, 불. 불이 진화가 안 된다면 비상열림장치로 가라고 우리 기관사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비상열림장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안전으로 돼 있을 거예요. 불이 나면은 레버를 비상으로 돌립니다. 우리 리포터님 한번 돌려볼까요? 네. 자, 요렇게 돌리고 선로 쪽에 지하철이 서게 되면 선로 쪽으로 우리 대피를 할 건데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힘이 세야 됩니다.

0: 입니다. 자, 네, 자 운동 하나도 안 했죠. 네, 자 이렇게 열어서 선로 쪽으로 우리 대피하라고 체험객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선로 쪽으로 대피하는 높이는 1.5m지만 체험 중에는 한 50cm밖에 안 되거든요. 네, 우리 안전하게 대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코와입을 막고 몸을 숙여서 대피하는 거를 안내드리고 체험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피부에 드러난 친구들을 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키치.
2: 저는 부산 소방의 119 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 김준탁입니다. 교수 요원으로서 이제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3: So what kind of lecture are you giving here?
2: 저는 담당 코스가 구급 코스라서 구급은 거의 하루에 뭐한 번에서 두번 코스는 무조건 들어가고 있고요. 다른 코스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3: I think what you're doing here seems really important. Do you feel like proud to do this? 굉장히 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자부심을 좀 느끼고 계신지.
2: 자부심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 번씩의 뉴스에 누군가 일반 시민이 응급처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뭐 영상을 보고 나면 혹시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뭐 건방지게 잠깐 하기도
3: 건방진 건 아니죠. 너무 좋은 거예요. That's good, that's good.
2: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예.
3: 부키스 준비됐나?
2: 준비됐다.
3: So a person choking on food but can still speak or cough should you perform abdominal thrust, the Heimlich maneuver immediately or encourage them to cough. 음식물이 목에 걸린 사람이 아직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곧바로 하임리히법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기침하도록 해야 할까요?
2: 지속적으로 기침을 유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3: 정답은요? Number two is correct! 좋습니다.
2: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말을 전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완벽하게 기도 폐쇄가 됐다고 생각하고 바로 하임리히를 하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돌아가서 명치와 배꼽 사이에 주먹을 갖다 대고 이렇게 대각선 위로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3: Thank you so much. You saved my life.
2: Okay, okay. Okay, okay. Okay. You're welcome.
3: I love you so much.
4: 저는 김세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세인이라고 합니다.
3: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experience in there today?
4: We learned about CPR and how to use the AED.
3: 네네.
4: 거기서 심폐소생술하고 하임리히법하고.
3: Bookies, 준비됐나?
5: 준비됐다.
3: The question is, there is an AED next to a person in cardiac arrest. Only medical professional or emergency responders can use an AED. True or false? 심정지 환자 옆에 자동 심장 충격기 AED가 있습니다. AED는 의료인이나 구조대원만 사용할 수 있다. O 아니면 X. 정답은요?
5: X.
3: 왜요? 의료인이나 구조대원만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시간이 촉박한데 그러다가 사망하면은 우리 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쓰게 해줘야지 사람이 더 생존율이 올라가요.
3: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부러지게 잘하세요? 오, 맞아, that's right. Anyone can use AED. The correct answer is X. 맞습니다. That's correct. 좋아요. Alright, guys, that's it for another episode of Book is Here, Busan 119 Safety Experience Center. Remember, disaster don't come with the warning. So, preparation is our best defense. And a little safety tip can save your life and the lives of your loved ones. So, during this 을지 연습 week, why don't you start by checking where your nearest emergency exit and AED are? All right, guys, stay safe, and I'll see you next time.
6: That was so good. 감사합니다. Thank you, Yunsu. Thank you, Umbi PD. It was really fun. And thank you to all of the staff and all of the participants as well over at the Experience Center, the 119 Experience Center. If you haven't been there, by the way, that is in Busan, in 금정구. It's right next to the 금강공원. In fact, it's right on the 금강공원. On the roadside. So if you've never been but you want to go, that's where it is. So you should definitely go and check it out, especially if you have kids. I felt a little sad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광복절 연휴 경남 거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부산에는 서구를 중심으로 많게는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지붕과 도로가 무너지고 가로수와 신호등이 쓰러지는 등 5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3: With record-breaking torrential rain hitting Geoje, Busan received more than 400 millimeters of rain in some areas, particularly in Seogwo District, over the Liberation Day holiday weekend. The Busan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received more than 50 reports

0: of damage, including collapsed roofs and roads, as well as fallen trees and traffic lights.
1: 오늘 낮 12시쯤 서구 해상 케이블카 인근 광장에서 영유아 2명 등 16명이 말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외국인 11명이 포함됐으며 대부분 케이블카를 이용하러 온 관광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지름 40cm가량의 말벌집을 제거했습니다.
0: Around noon today, 16 people, including two infants and toddlers, were stung by wasps at the Marine Cable Car Plaza in Seogwo District. 11 of those stung were foreigners, and most were tourists visiting the area to ride the cable car. Firefighters secured the area and removed the wasp nest measuring about 40 centimeters in diameter.
1: 부산 민선 9기 전재수 시정에 98개 공약을 추진하는데 모두 39조 1000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시 자체 재원은 13% 수준이며 나머지는 국비와 민간 자본 등 외부 재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산 경실련은 외부 재원 비중이 높은 만큼 실질적인 재원 조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0: For the 98 campaign pledges of Busan Mayor Chun Jae-soo's administration, about 39.1 trillion won will be needed in total. Of that amount, Busan's own financial resources account for only about 13%, while the rest will come from external sources, including national government funding and private capital. The Busan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pointed out that given the high reliance on external funding, concrete measures to secure the necessary financing are needed.
1: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등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정치권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은 살인과 성폭력 등 일부 중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직접 수사하더라도 검찰이 지휘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 부실과 지연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후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0: The victim of the so-called Busan spin kick attack has called on lawmakers to take measures to prevent gaps in victim protection, warning that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ion's power to order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could leave victims vulnerable. The victim's legal representatives argued that in some serious crimes, including murder and sexual violence, there should be a system allowing prosecutors to oversee or check police investigations, even when the police conduct the investigation directly. They also called for supplementary legislation to ensure that victims' rights are not undermined by inadequate or delayed investigations.
1: 부산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식수 확보와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낙동강 식수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복류수 중심의 안전한 식수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Busan City discussed ways to secure safe drinking water and diversify water sources with the Presidential Water Commission and civic groups. Busan Mayor Chun Jae-soo said the Nakdonggang River drinking water issue is directly linked to the lives and health of citizens and pledged to closely review the government's plan to secure safe drinking water, focusing on riverbed filtration, and come up with measures.
1: 홈플러스 살리기 부산 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과 장보기 캠페인을 열고 홈플러스의 완전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매장 재개뿐 아니라 고객과 매출 회복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인수자 발굴 등 회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0: The Busan Committee for Saving Home Plus held a press conference and a shopping campaign today calling for the full normalization of Home Plus. The committee said reopening stores alone is not enough and called for measures to restore customer traffic and sales. It urged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to come up with a recovery plan, including finding a new buyer.
1: 제23차 국제 자동 제어 연맹 세계 대회가 오는 23일부터 6일 동안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75개국 이상에서 4,400여 명이 참가 등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1957년 창설돼 3년마다 열리는 자동 제어 분야 국제 학술 대회로 국내 개최는 2008년 서울 이후 18년 만에 열립니다.
0: The 23rd World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utomatic Control will be held at PEXCO in Busan for 6 days starting on the 23rd.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영어방송.
3: 올스타
4: 잉글리쉬.
3: 하이 I'm your everyday star, Asia. 죄송해요. 너무 행복했나요? 하이.
4: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옆 동네에서 온 춤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댄나운서 박경익입니다.
3: 야비!
4: 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진행자로 인사를 드리는데, 아, 하루 만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회 없이.
3: Sounds great. 네. Yes. And it's actually our second time, but this is a story for in a little bit. 조금 이따가 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3: But I have a question for you, 댄나운서님.
4: 네.
3: Are you the type of person who loves trying new things? Or do you prefer sticking to your usual routine?
4: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새롭게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3: 네.
4: 이 영어 방송 올스타 잉글리시
3: 네.
4: 저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싶어요.
3: Oh, I love that.
4: 네.
3: And they say one thing happy people have in common is that they keep creating new firsts for themselves. How about you, 부스타?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4: 올스타 잉글리시 지금 출발합니다.
3: 하이. So before we read the comments, because I really, really want to, 오늘부터 딱 3일 동안만 올스타를 접수하게 된 에이샤입니다. Because there's a lot of comments regarding, 어, 민수님 언제 와요? Like, you know, or like, 아, 이제 제가 올스타 그냥 take over 하는 건가요? 정복하는 건가요? But like, no. No. Minsu's coming back this Friday. Don't worry, he's on a summer vacation and he'll be back on Friday. But before that, I will be your everyday star. 어머, 타이미즈 골드님께서 뭐야, 오늘 화질 왜 이렇게 좋아요? 정말 그런 댓글이 많아요.
4: 맞아요.
3: 유저님이 그 이상은 못 간대요. 자리 뺏길까봐. 다은님께서 오늘 비주얼이 장난 아니에요.
4: 화질이 좋기보다도 네. 에이시아 비주얼이 빛나기 때문에.
3: 전 원래 있었어요. 전 그쵸? 계속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얘기 못 들었어요.
4: 근데 또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건 또 그쵸? 저
3: yes.
4: 거의 처음이시다 보니까
3: yes.
4: 색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3: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아나운서님을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4: 아, 감사해요.
3: 유저님께서 네. 저 아나운서분 지난번에 나오셔서 땀 뻘뻘 흘리고 가셨던 분 아닌가요? 민수와
4: 맞아요.
3: 서로 영어와 한국어 소통으로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4: 맞습니다. 땀 뻘뻘 흘리고 오늘도 좀 사실 흘리고 있어요.

0: 등줄기에 땀이 좀 흐르고 있는데 아,
1: no,
0: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We 네. got you. 그 All Star Committee가 그 Community가 sorry 우리가 We got you 했어요.
0: We got you?
1: Yes. We got you 한국어로 뭐죠? 아 민수님이 이럴 때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 나 민수님보다 제가 더 한국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I got you는 살짝 우리가 like 지켜드릴게요. Like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 kind of thing.
0: 감사합니다.
1: 어 오늘도 춤추시냐고.
0: 아 오늘이요. 아 틈틈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Sounds good. But anyway, just in case our listeners don't know you or aren't familiar who you are, can you introduce yourself? 자기소개.
0: 네 반갑습니다. 종종 나왔었는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옆 동네에서 오전 뉴스 진행하고 있는 춤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댄싱 아나운서라고 해서 댄나운서라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박경익이고요.
1: 네.
0: 오늘 이 2층 스튜디오 제가 지난번에 살짝 구경 와보고 처음 이렇게 방송을 해봤는데 와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옆 동네보다 더 낫다.
1: No!
0: 진짜 깔끔하고
1: Are you okay? 네, 돌아가도
0: 웅장해요.
1: 괜찮아요?
0: 오늘만 사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지금 배경도 보시면요 마치 성공한 삶에
1: yes.
0: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삶 속에서
1: yes.
0: 최고입니다. Great.
1: yes. 그러면 오늘 각오 한마디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0: 각오 한마디요? 아 일단 뭐 영어 방송이니만큼 열심히 한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 네.
0: 영어 표현 많이 배워가고
1: 네.
0: 또 여러분들의 그 이 퇴근길 한번 텐션을 한번 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unds great. Oh my god. 닥터스님이 되게 깨뜨려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온 김에 눌러 앉으려고. you might never
0: 듣겠나요?
1: leave.
0: 네.
1: You might never leave. we never know. yeah, so back to the topic.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I talked about are you someone who loves to try new things?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Or do you prefer sticking to what you know? 이미 아는 거, 익숙한 거. Some people like keeping things familiar. Their usual cafe, their usual go-to order and routine. But as I told you before, psychologists say happy people tend to keep trying new things. 신기하게도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처음 해보는 일을 계속 만드는 거래요. It's like being a beginner again.
0: 처음 해보는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1: Yes.
0: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이 영어 방송 새로운 도전이에요. 저 올 때마다 계속 계속 도파민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고 활력을 막 생기는 것 같고
1: yes.
0: 예, 새로운 도전하는 거 저도 엄청 좋아해요.
1: Yes, and it's okay if you're nervous because if you're nervous, 긴장하면 that means you care. 긴장하는 만큼 나는 그만큼 이 일에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니까
0: 맞아요.
1: I think that another really important thing is just not being afraid to be a beginner again. 나이가 어떻게 되든 항상 다시 초보자가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I think Elon Musk said that, but he's not in a good position right now. So I'm just gonna, yeah. Good word, good sentence though, you know?
0: 그리고 so, 저도 yeah. 좀 궁금한데 에이시아님도 네. 이렇게 어떻게 새로운 걸 해보는 거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익숙한 거, 루틴한 거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1: I think I'm a very routine kind of person. 익숙한 person인 것 같아요.
0: 되게
1: 네, 일해봐도 일할 때만 이제 평생 아이이기 때문에
0: 정말요?
1: 짜여진 night routine 있는 거 좋아하고 근데
0: 네.
1: 아 요즘에 오디세이 보고 나서 원래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했지만 I'm getting more into like Greek philosophy and everything. And I think the Greek philosophers will disagree. I think they'd say that 계속 익숙한 반복되는 삶을 살면 that's not living. That's existing.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존재하는 거라고. So I think I'd like to live a little more. 아 민수 없으니까 명언 나오. No, I'm kidding.
0: 줄줄 나오네요. 예.
1: I'm kidding. I've just been doing a more reading lately. But yeah. 근데 아까 전에 도파민 얘기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I really like that because I like to share some 영어 표현 with you guys. For example, get a dopamine hit.
0: Get a dopamine hit.
1: Yes, 도파민이 확 올라오다. 그 짜릿함. So for example, like I need a dopamine hit right now. 도파민으로 때려 맞아야 돼. You know, something like that. Or that's not the direct translation, but 그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Or dopamine fix. Fix이 고치다인데
0: 맞아, 고치다.
1: 여기서는 dopamine fix 하면 도파민 충전, 수혈. Like for example, caffeine fix. You know, like caffeine, 카페인을 마셔서 커피 수혈한다.
0: 맞아, 제가 아침마다 원하는 거예요.
1: Yes, 네, me caffeine, too.
0: Caffeine fix.
1: Twin.
0: 네.
1: 잘 맞네요. yeah, so like for example, if we use it in a sentence, I'm scrolling through All Star English's Instagram just to get my quick dopamine fix. 이렇게 네 저희 페르스타그램도 홍보할 겸 쓸 수 있습니다.
0: 네.

0: Yes, so today, 화요일 올스타에서는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lright, so we're also going to do the balance game, going with me. And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And of course, feel free to join.
1: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0: 3. But 이것만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051-744-6601. And don't call just now. Our 작가님 is busy right now. Later at 6시 45분쯤에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때 전화 주시면 됩니다. Oh my god. I am so excited for you to meet this person. 이분을 만나는 게 저는 너무 네. 네, 기대되고 신나실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하세요.
1: 맞아요.
0: Okay, are you ready?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만나보시죠.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왜 이렇게 텐션이 낮으세요?
2: 저희가요.
0: 원래 아니라서요.
1: 비가 그쳤는데 그렇죠?
2: 네. 왜냐면요. 참고로 네. 저희가 구면이에요.
1: 아, 맞아요.
2: 뵌 적이 있었어요.
1: 뵌 적이 있죠.
0: Oh, really? 네. 네.
2: 따로 연락도 주고 받았고요.
1: 맞아요.
0: 아,
2: 미안합니다. 구면입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으니까 날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주말 동안 정말 굵은 장대비가 퍼부었습니다.
0: 네.
2: So we had heavy rainfall over the weekend.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도 잠깐씩 it rained cats and dogs. 정말 기습적으로 퍼부었던 하루였는데 최근에 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I sincerely hope for a quick recovery for everyone affected. By the heavy rain. 모두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또 비 소식이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1: 네. 네.
2: Tomorrow the low will be 25 degrees and the high will reach 33 degrees. 지난주에 비해서 기온은 조금 올라가겠고요.
1: 네.
2: There is no rain in the forecast tomorrow with just a few clouds in the sky. 구름만 조금 끼는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0: 아.
2: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rain cats and dogs 이 뜻이 비가 퍼붓다 이런
0: 네.
2: 뜻인데
0: It's not like 고양이 강아지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2: 아, 그렇죠.
0: It's like 속담.
2: 맞아요. 이 설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It rained cats and dogs this morning but thankfully there's no rain in the forecast tomorrow. 오늘 아침엔 비가 퍼부었지만 다행히 내일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네.
0: Sorry.
2: 'Cause
0: like you talked about how 그 되게 날씨가 네네. 좀 이제 안개가 꼈다. 근데 지금 부사분들이 얼굴에 안개가 꼈다고.
1: 맞아요.
2: 근데 제가 보니까 밝기가 낮아요. 제 카메라만 조금 밝기가 낮은 것 같은데.
1: 밝기가 밝은데 약간 렌즈
2: 네.
1: 자체가
2: 그쵸, 그쵸, 그쵸.
1: 네, 살짝 그쵸. 얼굴은 좀 껴 있어요.
0: 어머, 사회생활.
2: 네. 앤디 필터 끼셨나요? 어쨌건 조금 어둡습니다. 자, 그리고
0: 어머! 미스요. I'm sorry. Okay, go on.
2: 자, 이제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하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700 floor observatory. 네.
1: 민수 씨가 이제 이 시간이 왔군요.
0: 네.
1: 언제 떠나나 했는데
0: 민수님께서 되게 3시간 자다 온 것 같다고 비주얼이.
1: 아, 저 안 잤어요. 네. 자지 않았습니다.
0: 아, 자지 않아서.
1: 네.
0: 그런
2: 거. 아니. 잘 자고. 준비 잘하고 왔습니다.
0: No, we're kidding.
2: Alright.
0: We're just messing with you.
2: 우리 달진님 민수가 누구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문자 요정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점점 잊혀지고 있네요. 네.
2: 그래서 날씨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Bye-bye.
2: Bye-bye.
3: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터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밌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4: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

0: 잠드셔서 만나요.
1: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2: to stay home again tonight.
3: Do you understand? But you're never. Honey,
1: 그건 네 생각이고.
2: That's what you think.
3: 그건 네 생각이고.
1: Honey,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
2: Welcome to the Balance Game. See how generations choose and practice some English.
4: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2: 오늘은 DNA 밸런스 게임인데요. Before we get into it, I think it's hilarious. 대본 차이를 봤거든요. 민수님이 같이 했었을 때는 분명 네. 그 That's What You Think 섹션 전에 Gen Z vibes is back. Gen Z가 돌아와서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MZ 세대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뺐네요.
4: 감사합니다.
2: 같은 세대니까 민수님이 있을 때는 Gen Z 이걸 또 했는데
4: 감사합니다.
2: Anyway, so back to our topic. So many people think if you think of DNA, they think of DNA.
4: DNA.
2: Sorry. But honestly, I think of the double helix structure and the sugar phosphate backbone. But anyway, but that was just like my sciencey part coming out. 근데 DNA is simply our body's instruction book. Mm-hmm. It's like our body's blueprint. 그러니까 it helps shape who we are and affects how our bodies grow and work. DNA는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It's like a cookbook.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
4: 네.
2: And do you know which animals are genetically closest to humans? So genetically, 유전적으로. It is chimps and bonobos. So their DNA is about 98.8% similar to ours. 인간과 DNA가 가장 비슷한 동물이 침팬지와 보노보라고 하는데요. 무려 98.8% 정도 비슷하다고 해요.
4: 와, 98.8% 정도면 거의 똑같다고
2: yeah.
4: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yeah.
4: 그중에 약 1.2% 차이가 이제 인간이냐 침팬지냐 보노보냐 아, 네, 생김새나 이제 발달 같은 네. 엄청난 차이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2: Exactly. 너구리님께서 보노보노요.
4: 보노보노가 아니라 보노보. 저도 처음에 보노보노인 줄 알았어요.
2: 저도.
4: 심지어 보노보가 뭔지 잘 몰라요, 지금. 네.
2: Me too, but that's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Those genetic differences are linked to things like brain development, language, and even the body structure that allows us to walk on two legs. 결국 그 작은 차이가 뇌의 발달부터 언어, 그리고 두 발로 걷는 신체 구조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4: 네.
2: 혹시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Like 침팬지 보노보? 없으면 말고요. 검색해보세요. But yes.
4: 아, 보노보가 이렇게 생겼군요.
2: 네, 저희는 오. 지금 사진이 보이거든요.
4: 네네.
2: Just for like, can you zoom in? This is what the chimpanzee and bonobo look like. 네, 아나운서님은 멘트 하셔도 돼요.
4: 이렇게 봤을 때는요.
2: 네.
4: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2: 네.
4: 네. 이런 종류가 있었네요. 침팬지 그리고 보노보.
2: Yes.
4: 침팬지는 아는데 자 보노보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보노보는 크게 보노보도 크게는 이 침팬지과에 들어가는 유인원이라고 하네요. 원래 침팬지는 팔이 길고 어깨와 가슴통이 두껍고 또 넓고요.
2: 네.
4: 반면에 이제 보노보는 다리가 길고 근육이 있고 전체적으로 좀 길쭉한 체형이라고 하네요.
2: 오케이.
4: 그런데 에이시아,
2: yes.
4: 혹시 그거 아세요? 의외로 생쥐도
2: oh.
4: 인간과 85% 정도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해요.
2: Oh, wow. 전혀 안 닮았는데. Like, mice share about 85% of their genes with humans. Interesting, isn't it? So no wonder they're so important in scientific and medical research. They've been helping us understand and improve our human health.
4: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밸런스 게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DNA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Round 1. Would you rather have DNA that gives you flawless looks or God-tier talent DNA?
4: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완벽한 외모 DNA, 타고난 재능 DNA.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왜 선택했는지 이유도 함께 보내주세요. 자, 샵 9050 카카오 메시지 너튜브 댓글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2: Yes, 여러분 댓글에 있는 여러분 집중하세요. 지금 완전 딴 얘기만 하고 있어요. It's like Minsu. No, I think it's funny. This is why I love

0: All-Star English because like 저희 완전 가족 같아요.
1: 맞아요.
0: But anyway, oh, 집중하시고 계시네요. Like, thank you guys so much. So what do you think?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완벽한 외모 DNA versus 타고난 재능.
1: 외모냐 재능이냐?
0: 네, 어떤 거 선택하실 것 같아요?
1: 저는요, 재능? 타고난 재능 DNA?
0: 네. Why?
1: 재능으로 한번 성공해보고 싶어요.
0: 외모로는 성공 못하나요?
1: 이게 사실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분명히 네. 그 재능이 주는 네. 재능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다고 전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뭘 해도 좀 쉽고 빠르게 원하는 목적까지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 Yeah, like if you have the combination of talent plus 노력, 재능 and 노력 합쳐지면 you're like You're like God tier DNA, you know?
1: Wow, yeah.
0: Yes, exactly. I think I would also go with 재능.
1: 재능.
0: Because like 요즘에 너무 예쁘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에이샤님은 이제 외모 DNA는 이미 가지고 있다.
0: No, 그런 말 한 적 없어.
1: 재능 DNA를 갖고 싶다.
0: No,
1: 아,
0: no,
1: no.
0: No. 아니 저 재능도 있는 것 같아요. I'm sorry, but it's true. But yeah. Anyway, so you know what people say. Daughters take after their dads, and sons take after their moms. 딸은 아빠 닮고 아들은 엄마 닮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뗀나온 손은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1: 저는요 외모는 정말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0: 아~
1: 거푸집이라고 있어요. 거푸집, 네. 거푸집이라고 이제 이 모양을 찍어내는.
0: 네네네.
1: 아, 맞아, 역사적인 물건이잖아요.
0: 네네네, 알아요. 네.
1: 거푸집. 이에요 별명이.
0: 아 정말요?
1: 찍어낸 듯한.
0: It's like a printing press. 인쇄. 네,
1: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성격은 완전 어머니 쪽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0: 야
1: 에이시아는 어때요?
0: I think when I was younger 어렸을 때는 아빠 닮았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크면서 엄마 닮았다라는 소리를
1: 그래요?
0: 정말 많이 듣고 오. I think 성격 is like half and half really
1: 반반.
0: Yeah, I definitely get my hard working ethic like from my mom.
1: 네.
0: Like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랑 일하고 공부하고 이제 막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 확실히 엄마를 닮았고. And I think creativity wise, I think I got it from my dad. 창의성은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1: 좋은 so, 것만 다 이제 닮으셨네요.
0: I think well 근데 엄마 네. 달리기 못하는 거 닮아가지고 like 아빠가 운동을 진짜 잘하시는데 전 진짜 못해요.
1: 그래요?
0: 그래서 운동 하나 빼고는 I think I'm really lucky. I think I got like the genetic lottery. 그 유전 로또 탄 것 같아요. 아 이러면 또 엄마 우시는데. Anyway, but yes. So back to we have some stuff to share with you. According to genetic research, people often say that things like intelligence, 지능, like IQ, right? Athletic ability, 운동신경, health risk, 질병, and even hair loss. 탈모! Come more from your mom? 정말요?
1: 처음 알았어요.
0: 저도 몰랐어요. 탈모는 엄마한테 오는지 몰랐네요.
1: 엄마한테 오는 거군요. 아빠에게서 네. 물려받는 DNA는요. 눈동자 색이랑 오. 주량,
0: 아.
1: 코 크기,
0: 네.
1: 치열, 그리고 감성.
0: 오. 네.
1: 감성이 아빠에게서 물려받는다고 하네요.
0: I think that's kind of true. 저 태어났을 때 파란 눈으로 태어났다가
1: 아 진짜요?
0: 네, 나이가 크면서 점점 갈색으로 바뀌었는데 like that's like 눈동자색 and 네. like I think me and my dad similar aesthetic인 것 같아요. 비슷한
1: 아,
0: 감성. 감성을 aesthetic이라고 하는데요. But yes, but it's not 100% from mom or 100% from dad. Most of our traits are shaped by a mix of genes from both parents along with our environment and life experiences. Did you know The DNA is just one cell, like that one cell is about 2 meters long if you stretch it out.
1: 2 meters?
0: Yes.
1: DNA 펼치면 그러니까 이제 2m가 된다라는
0: 네.
1: 말씀이신데
0: 네.
1: 아니 그렇게 긴 DNA가 어떻게 그 작은 세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0: this
1: 건가요?
0: This is so cool because this is what I'm learning in school right now. It's tightly wrapped around proteins called histones and folded up again and again.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돌돌 감고 또 여러 겹으로 접어서 아주 작게 압축하는 거라고 합니다.
1: 압축을 해서
0: yes.
1: 또 이렇게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0: Thank 작가님. But yes, 그렇다면 여기서 영어 표현 몇 개 배워보고 가겠습니다.
1: 네.
0: So 일단 뭐 외모 하면 뭐 You're gorgeous, you're stunning. 이렇게 하면 완전 뭐 LA vibes 느낌 나는데
1: 네.
0: 어떤 표현도 많이 쓰냐면요 You're flawless
1: You're flawless
0: Yes. So flawless is like 팔방미인. 그냥 like 얼굴 말고도 성격도 you're flawless. 진짜 흠잡을 데 없어. 쓸 수 있어요. Like you're flawless.
1: Aisha, you're

0: flawless.
1: Thank you. You're a solid 10 out of 10. 다음 표현 is you're a solid 10 or you're a solid 10 out of 10. 10점 만점에 10점이다.
0: 좋은 표현이다.
1: 네, 이렇게 yeah. 쓸 수 있어. Or like you could always say like you're a solid 4. 이러면 안 좋게 할 수 있겠죠?
0: 아,
1: like Minsu, you're like a solid 4. I'm sorry, I'm joking. You're like, let's say you're a solid like 11. Fine. But yeah. 안 나가셨겠죠? But yes. So are you ready for the next balance game?
0: 네.
1: 두 번째 준비되셨나요?
0: 두 번째 DNA 밸런스 게임. 주제는 뭔가요?
2: Round 2.
1: Would you rather have DNA that puts you in the top 1% as a singer, dancer, or athlete, or DNA that puts you in the top 1% in academics, your career, or business?
0: 아,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노래, 춤, 운동 중 하나를 하면 무조건 상위 1%인 DNA.
1: 네.
0: Versus 공부, 일, 사업 중 하나라면 무조건 상위 1%가 되는 DNA.
1: Yes, wow. versus 발음 완전.
0: Versus.
1: Like, yes.
0: Yeah.
1: 그러니까 이거 예체능 versus 다른 모든 그쵸. 다른 건가요?
0: 노래, 춤, 운동 쪽, 네. 예체능 쪽, 그리고 공부, 일, 사업. 아 네. 이거는 뭐 다 갖고 싶긴 한데.
1: Yes.
0: 그렇죠. 여러분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왜 선택했는지 이유도 좀 보내주시고 샵 9050 카카오 메시지 너튜브 댓글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문자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1: 네. Okay. What do you think? 어떤 거 고르실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쉬워요.
0: 어떤 거예요?
1: 저 무조건 공부, 일, 사업.
0: 공부, 일, 사업. 오.
1: 네. Because like 이러면 일단 인생이 편하잖아요.
0: 아 그래요?
1: I don't know. What do you think?
0: 저는 노래, 춤, 운동.
1: 아 정말요?
0: 네.
1: 아 댄나운서.
0: 맞아요. 저는 이제 춤추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1: 네.
0: 그 아이돌 같이 춤 잘 추고 또 이제 그러신 분들, 댄서분들의 그런 인생을 약간 동경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말 잘 추면 무조건 상위 1%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상위 1%가 되면
1: 네.
0: 뭔가 이제 부와 명성과
1: 다 따라오죠.
0: 이런 것도 이제 다 따라오기 때문에.
1: Yes. Yeah, I definitely agree on that too. But I don't know. I feel like 저는 어렸을 때
0: 네.
1: 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0: 아,
1: so I feel like when I was younger, I was more into dance. But as I grew up, I think I just started, my interest started shifting.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진짜 공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I'm not just saying that to look like a nerd. 범생이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Really, I just, that's my opinion. But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on the top four talents Gen Z wishes they had. 요즘 젠제들이 부러워하는 재능을 살펴보면 first up looks and style. 1위 외모 스타일 재능. 희수님 also said I'd rather choose good looking because it's helping us in life. So I guess she also agrees with this. 즉 effortless cool. I love this. 타고난 비주얼을 부러워한대요. Effortless 이거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Like effortless cool or effortless chic. 한국말로 하면 되게 꾸안꾸. 별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되게 시크하고
0: 네.
1: 쿨한 거 있잖아요. I think that's a huge trend lately.
0: Effortless cool.
1: Yes. And you know those people who just look effortlessly cool, right? They've got great proportions, amazing skin, or they just have great style or amazing aura. Like they don't even seem to try. That natural effortless vibe. What's 2위?
0: 2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또 이제 보시면요. 닥터 순님께서 공부, 일, 사업 또 DNA 선택을 해주셨는데
1: 아~
0: 예체능은요 재능이 네. 상위 1%여도 성공 네. 보장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말씀해주셨네요.
1: I would agree with that.
0: 그쵸.
1: Yeah, that makes sense.
0: 요즘엔 뭐 운동이고 재능이고 춤이고
1: 네.
0: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다 보니까 1%로도 좀 쉽지 않겠다. 0.1% 정도 되면은 어떻게 닥터수님 좀 생각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2위 또 발표해드리자면요. 2위는요. 멘탈 자기관리 재능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중독과 번아웃이 정말 흔하잖아요.
1: 네.
0: 현대 사회가. 또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머리만 대면 잘 수 있는 것. 잠을 못 자는 것도 좀 문제잖아요. 2030 세대들이 잠을 잘 못 잔대요. 새벽에 자주 깨기도 하고.
1: 아나운서님이랑 이런 거 되게 뭐라 하죠? 지식이 많다? Like what is that? Like I don't know. I don't even know the Korean anymore. 네. 영어로 말할게요.
0: 그렇죠. 요즘 이제 현대 사회의 이제 문제점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만 대면 잘 수 있는 뭐 또 갓생을 꾸준히 유지하는 이런 강철 멘탈을 엄청난 재능으로 또 본다고 하네요.
1: And the third is the talent for making content. 3위는 SNS 콘텐츠 만드는 재능인데요.
0: 맞아요.
1: Some people can turn even the most ordinary day into a fun short videos. Like they just know how to make things interesting and build their own vibe online. I agree with this.

0: 저 되게 영상 그냥 진짜 안 좋게 찍는 것 같은데 PD님들이 네. It's like they have like the magic hands. It's like 재밌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1: 저도 오늘 이 라이브 썸네일 보시면 저 놀랐잖아요, 그렇죠?
0: 네.
1: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0: 그러니까요. 네. It's like they have the challenge for this. What's 4위?
1: 4위는 바로 돈 버는 재능. 아, 돈 버는 재능.
0: 네.
1: 수완이 좀 있어야 돼요. 매달 월급만 기다리기보다도 부업, 주식. 주식 요즘 정말 붐이잖아요, 그렇죠?
0: I don't know. 아직 몰라요. 모를래요.
1: 디지털 자산 등과 네. 같이 이 파이프라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제 능력, 경제 감각. 네. 젠지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런 건 저도 좀 부럽긴 해요.
0: 어떤 거요? Just like 경제?
1: 네, 맞아요. 저 경제 지식도 좀 많이 없기도 하고
0: 네.
1: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로 참 이 돈을 좀 벌거나 네. 부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들 보면 네. 많이 부러운 것 같아요.
0: Me too. I'd say that 부러운 게 like people who know how to make more money or like spend their money or just like be like I don't know like or people who are really good at I don't even know how to say this. People are articulate. That's another topic. But articulate 하면 되게 말을 잘하시는 분들인데 재밌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 정돈을 되게 잘해서 이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1: 맞아요.
0: I think that's really cool. Or like how to make money out of money. 돈을 굴려서 더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Like I think like I don't know like Warren Buffett or something. Like I don't think that's one thing I want to learn. So 그런 거. Yeah. 아, 그 코코코 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박학다식.
1: 박학다식 네, like 그, that. 맞아요.
0: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박식하다. Yes. That was the Korean.
1: 맞아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다 보면
0: yes.
1: 자연스럽게 이야기거리가 또 많아지고
0: 네.
1: 또 그런 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0: Yeah,
1: 어떤 주제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0: Yeah, definitely. Actually, the interesting fact is 엄마가 아빠 그거 보고 반했대요.
1: 아, 정말요? 약간 박학다식한.
0: 네, 여러 면에서 다 알고 있어서. Like, but anyway, 혹시 갖고 싶은 재능 있으신가요?
1: 저요? 갖고 싶은 재능? 아, 이거 재능이라고 말해도 되나 싶은데 저는 영어 방송 올 때마다
0: 네.
1: 아, 영어 잘하는 것도 좀 재능인 것 같긴 해요. 네, 진짜로. 영어를 저도 이제 뭐 어찌됐든 수없이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해왔지만
0: 그쵸.
1: 분명히 공부를 그렇게 막 많이 하지 않아도 영어 자체 영어를 그냥 잘한 친구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인지는 모르겠어.
0: I get 살짝 이영진님.
1: 맞아요, 맞아요.
0: 저럼 그 I think that's important. It's like it's okay if you get the grammar wrong. 그래머 틀려도 괜찮아요. Because like I think it's more about knowing the culture, 문화를 알고 and like just being exposed to like all-star English, right? Just being exposed to 영어 잘 쓰는 사람들. It's like 굳이 문법도 하나하나 맞는 것보다는 어떻게 문장을 쓰고 어떤 표현을 쓰고 그런 거 배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Like
1: 맞아.
0: watching interviews of celebrities talking, right? That's good. Honestly, because I was born in South Korea. 여기서 태어나서
1: 네.
0: I went through the same English classes you did. I went through the same 모의고사. I went and I sucked at grammar. I didn't know how to, I sucked at spelling too. 진짜 spelling 그런 거 하나도 못 했는데 I think just being like watching a lot of music videos. Like 뮤직비디오 많이 보고
1: 네.
0: like watching a lot of TV shows. That's where I actually learned English rather than a textbook. I'm not saying textbooks are not helpful, but like 그런 like 미드 많이 보는 게 진짜 도움 되긴 해요.
1: 그래요.
0: 노래 따라 부르고 매일매일 조금씩 쓰고 like I feel like yeah, that really helps.
1: Sorry. 뭐, 재능은 이제 뭐 실패하긴 했지만 노력으로 한번 잃어보겠습니다.
0: 오, 다니엘님께서 네. I want to have photographic memory. 혹시 photographic memory가 뭔지 아세요?
1: 아니요, 뭘까요?
0: It's like 그러니까 머리에 뇌에 사진이 있는 거, 사진기가 있어서 이 딱 이 페이지를 보면 딱 사진 눈으로 사진을 찍고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1: 기억력.
0: 네, 와. It's like photograph 딱 사진 찍듯이 기억하는 걸 photographic memory라고 하는데, 야 저도 그거 부러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Yes.
1: 기억력 좋으면
0: 네.
1: 이것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점수 많이 딸 수 있잖아요, 그렇죠?
0: I think I'm really horrid in that sense. 저 그런 거 진짜 못해요, 기억하는 거.
1: 아, 그래요?
0: 네, I feel like anyway, that was me. So 재능이 타고났다. 영어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You're a natural. Like this is 완전 원어민 표현. You're a natural. 그냥 너 진짜 타고났다. 천재인데 되게 natural. 그냥 nature, 자연이잖아요?
1: 네.
0: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혹시 따라해보실래요? You're a natural.
1: You're natural.
0: Yes.
1: Yeah, you're natural.
0: Or you were born to do this. 너 이거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Like I feel like you were born to be like an announcer slash entertainer. I find I see that in your videos. Like I get the vibe off that. 알아 혹시 알아들으셨나요?
1: 그 아나운서 하기 위해 태어났다.
0: 네,
1: 네 그렇죠.
0: 그게 보여요. Like I feel like you're just born to like be an announcer and entertain people kind of thing.
1: You are born to be a doctor.
0: Thank you.
1: Or MC.
0: Yeah, thank you.
1: 다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0: Yes. But yeah, 여유롭게님께서 돈보다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재능이 있고 싶어요. Ooh, yes, because there are some things you cannot buy with money. 돈으로 다 살 수 없는 게 많잖아요.
1: 맞아요.
0: Like, 행복 or like all these things that you cannot hold, I guess. But yeah, 어머 유저님께서 저는 그냥 출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Where did that start? Sorry, I couldn't read all the comments. Can you please explain a little bit? 닥터스님, 저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능은 잠들고 싶을 때 아무한테서나 언제든지 잘 자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 진짜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0: Yeah.
1: 잠기가 이제 예민하거나 밝다 보면 아 진짜 막 잠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0: Yes. Let's see. Let's read more comments. 너구리님께서 Born to be 아이돌이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게 요 문장이랑 맞아요. 똑같은 문장. You were born to be an idol. You were born to be a teacher. 그냥 뒤에 born to be a and then 직장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I'm just looking at all the other. Hey, Kevin Pak님, he said, can she say that on? Oh well, Kevin Pak님, can you ban Minsu, please? 저 왜 이런 것만 읽히죠? 제일 처음으로. Oh, Minsu said everyone listen to Asia. Thank you so much. You're a natural. Yes. So 오늘의 표현, you're a natural. You were born to do this.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면 다음은 실시간 전화 연결 전 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 It's time for Easy Peasy Quiz. What's your EBQ? 만나볼까요?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1: is.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Easy Peasy Quiz. 자,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히시면 됩니다. 자, 푸짐한 선물 기다리고 있죠?
0: 네. Get the first one right. Coffee's yours. Second right. Chicken combo. Third right. 5만 원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맞습니다. 1번 맞히면 커피, 2번 맞히면 치킨, 3번까지 맞히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0: 전화번호 듣고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Okay, here's the 전화번호. 051-744-6601.
1: 네.
0: And just in case 051-744-6601.
1: 051-744-6601. 지금 전화 주세요.
0: 아, I don't even need to look at the cue sheet for this. This is Shut Up and Dance by Walk the Moon.

0: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1: 아,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 반갑습니다.
0: 혹시 어디에 사는 누구신가요?
1: 아, 저는 명지에 사는 택시하고 있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0: 어, 안녕하세요? 어, 근데.
1: 네, 반가워요.
0: 어, 그러면 박진수님, 혹시 네. 그러면 운전할 때 올스타 들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알게 네. 되셨나요?
1: 아, 이거 한 2, 3년 전에 알았는데 어떻게 알고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2: 벌써 2, 3년이나 되셨어요. 어,
0: 그러면 저 초창기부터 있으셨네요.
1: 완전 이게 이제 중간 네.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0: 정말요?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비가 좀 오다가 또 그치긴 했는데 운전하시는 거 뭐 어려움은 없으세요?
1: 아, 요즘 뭐 날씨가 더워서 좀 힘들었는데 요즘 비가 와서 좀 괜찮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0: 아, 네. 맞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황금비를 했어요. 황금비.
2: 맞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혹시 하나 딱 질문 드리자면 올스타를 들으면서 도움이 되시는 점 있으신가요?
1: 어, 이게 이제 주로 택시를 하면서 듣는데
0: 네.
1: 중간에 이제 이게 뭐 길하고 같이 안내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저한테 이렇게 좀 제가 이게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0: 그럼 오늘 하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2: 좋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1단계 퀴즈
0: 네.
1: 네네.
2: 나가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네. 문제 커피 쿠폰이 걸려 있습니다. 자, 네. 부스타들도 함께 맞추고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선물 드릴게요.
0: 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퀘스천 넘버 원.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best answer. 알맞은 것 고르시면 되는데요. Someone says, How are you? What is the most natural answer? 같이 해볼까요? 저한테 네. 물어봐주세요.
2: How are you?
0: A.
1: 야, 안녕하세요.
0: 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A, B, C 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How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A. I'm good. Thanks. B.
2: How are you?
0: I'm a student. C.
2: How are you?
0: I'm 30 years old. What's your answer?
2: Mm-hmm.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인이라면 자동적으로 이 말 나올 텐데요. 느낌이 오시나요?
1: 네네.
0: A, B, C 중에서 어떤 거인 것 같나요?
1: A.
0: 어? 어? 예! 맞아요. How are you?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정말 많이 가르치잖아요.
2: 맞아요. 자동반사죠.
1: 그렇게 yes.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yes, 정답이었습니다. So 어떤 쿠폰 있죠? 아니, 어떤 선물이 있나요?
2: 아, 어떤 선물이 있냐면요. 네. 1단계를 마치셨기 때문에 올스타가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And 혹시 만약에 외국 손님이 타셔서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Like, I'm doing good. 저 잘 지내요. 아니면 네. Pretty good. 잘 지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준비되셨나요?
1: 네.
2: 자, 2단계 퀴즈는요. 치킨 세트 걸려 있습니다.
0: 네.
2: 두 번째 도전 가시나요?
1: 네.
2: 가겠습니다. 네.
0: Okay. Question number two.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something you would usually find in a kitchen? A. Refrigerator. B. Microwave. C. Pillow. D. Dishwasher. 조금 도와주실래요, 아나운서님?
2: 네. 자, 키친이 주방이죠? 주방입니다.
1: 네네.
2: 다음 중 주방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0: 혹시 네네. 보기 기억나시나요?
1: 아, 예. 한 번만 더 들려주십시오.
0: 네. 네. 네, 주방에서 네. 볼 수 없는 것. A. Refrigerator. B. Microwave. C. Pillow. D. Dishwasher. 감이 오시나요?
1: 네네.
2: 뭘까요? 어, 벌써 A. 오셨어요?
1: 네.
2: 볼 수 없는 것.
1: A.
0: 자! 한 번 더요. You got this. A. Refrigerator. B. Microwave. C. Pillow. D. Dishwasher.
2: 뭘까요?
0: 일단
1: PC였어. 마이크로웨이브다
0: 전자레인지죠.
1: 예예 전자레인지 다 저기 다 있지 않습니까 주방에?
0: 네 그쵸? 있죠. 그리고 네, refrigerator는 냉장고였고요. 그럼 지금 두 가지 choice pillow이랑 dishwasher. 사실 dishwasher는 한국에서 많이 안 쓰긴 해요. 손으로 하다 보니까. What do you think? Pillow일 것 같나요? Dishwasher일 것 같나요? 주방에서 안 쓰는 것.
1: 예예. 예. A 아 그러니까는 B cello.
0: Pillow.
2: 네.
0: 맞습니다.
2: 정답. Pillow.
0: Yes. Pillow. 베개. 그리고 dishwasher가 뭐냐면요. 식기 세척기. 한국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식기 세척기였습니다. So A was refrigerator, 냉장고. B was microwave, 전자레인지. And then C was 베개. Pillow. And then D was dishwasher, 식기 세척기. 네, 어떤 게 기다리고 있죠? 어떤 선물?
2: 2단계 마치셨기 때문에 올스타가 커피 쿠폰 그리고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0: 축하드려요.
2: 자, 그럼
1: 감사합니다.
2: 대망의 마지막 퀴즈 도전하시겠습니까?
1: 네.
2: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려 있는데요. 도전하시겠습니까?
1: 감사합니다. 도전하겠습니다.
0: 안 떨리시나요? Aren't you nervous?
1: 아 이게 아까 필로가 전 또 피로 들리고 이게 좀 억수로 이렇게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2: 아 네.
0: 제가 예.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릴게요. Like we got this. 저희 할 수 있어요. 오케이. Okay. 예.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퀘스천 넘버 3.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most natural English expression. 대화를 듣고 가장 괜찮은 영어 표현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Okay. 아나운서님, are we close to the airport?
2: Yes. 거의 다 왔습니다.
0: How do you say 거의 다 왔습니다 naturally in English? 거의 다 왔습니다는 영어로 네, 보기 나갑니다. A. We are almost over. B. We are almost away. C. We are almost there. 아, 어렵네요.
2: Mm-hmm.
0: 아주 비슷하죠? 지금 다 we are almost은 똑같은데 다른 점이 over, away랑 there인데요. 거의가 almost이죠? 그럼
1: yes,
0: 다...
1: Yes, yes.
0: 오!
1: Yeah.
0: 네? 확실하신가요?
1: 예, yeah, almost there. Yeah.
2: 아니, 기사님께서 이제 김해공항으로 승객을 이제 모시고 가는 길인데
1: 네.
2: 이런 말씀 한번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1: 제가 해본 것도 같아요.
2: 어 진짜요?
1: 예예. 예.
0: 정말요?
1: 예예. 예.
0: 정답입니다.
2: 정답. We are 아, almost there.
0: 네. 오. 예를 들어서 we are almost over 이러면 우리 거의 헤어졌어. 그러니까 그 관계 끝났어가 될 수 있고 we are almost away는 살짝 우리 거의 다 갔다. 근데 we are almost there 우리 거의 다 왔어. 정답입니다.
2: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0: Yes.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2: 아, 세 문제 다 맞히셔가지고 올스타가 커피 쿠폰, 치킨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2: 어 항상 진짜 운전 안전 운전하시고요.
1: 네네.
2: 네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좀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편하게 좀 해주세요.
1: 어. 제가 한 8-9년 전에
2: 예.
1: 가족들 데리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1년 동안 여행만 했거든요.
0: Really?
2: 와.
1: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대학 때 배낭 여행으로 뭐 유럽도 가고 전 세계를 다 여행했는데 뭐 프랑스 니스나 깐느 아니면은 뭐 이태리 나폴리 뭐 베네치아 뭐 멕시코 칸쿤 마이애미 수많은 제가 이렇게 해안가 도시를 다 가봤거든요.
2: 네.
1: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가본 곳 중에 제일 좋은 데는 강할리 같아요.
2: 아 강할리, 부산 강할리.
1: 명언. 낮에 가도 좋고 밤에 가도 좋고 네, 강할리가 좀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와
2: 좋습니다. 또 기자님께서 네, 추천해 주시는 명소가 최고이기 때문에. 네.
0: Yes. 혹시 여기서 끼어난 캐나다 어디 가셨어요? 기억나시나요?
1: 네?
0: 캐나다 어디 가셨나요?
1: 어 캐나다는 밴쿠버도 갔었고 한 30년 전에는 저기 밴프에서 저기 네. 가이드도 조금 하고 그랬습니다.
2: 아, 정말 많은 경험 하셨군요.
0: 네. Yes,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2: 바이바이.
1: 너무 감사합니다.
2: 와.
0: 네. 와 정말 능력자시네요. 근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2: 오늘이요? 네. 아, 뭐 아쉬워요. 이거 지금 1시간 이렇게 금방 지날 줄 몰랐는데.
0: 그쵸, 재밌죠.
2: 네.
0: 또 오세요.
2: 네네.
0: 네, 제 능력에는 없지만 PD님 들으셨죠?
2: 불러주실 거죠? 네.
0: Yes, it was so nice seeing you again, and thank you so much. Bye.
2: Bye bye. Thank you.
0: Okay, we are taking a short song break again. This is Shut Up and Dance by Walk the Moon.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6: And me, Jesse.
5: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6: Okay.
5: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7: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5: Time is running out.
6: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5: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6: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5: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8: 7:00
9: English with
10: 부산 아지매.
9: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10: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9: 오이소 보이소
10: 영어 하이소.
11: 마이 리틀 원 민순, Do you like this place?
12: Mommy, I love this place. Oh, mommy, I love you.
11: Oh, my little one, Minsoon, I love you too.
12: Mommy, can I play my internet game, pretty please?
11: Oh, my pumpkin, Minsoon, sure. Just 10 minutes, baby.
12: Oh, okay. Oh, mommy, I can't connect to the internet. Can I go and get the Wi-Fi password at the counter?
11: Oh, my pumpkin, Minsoon. Of course. Go ahead. Oh, remember, be polite.
12: Oh, of course, mommy. Oh, okay, I don't have a lot of time. Hello? Excuse me.
10: 아이고, 귀여운 꼬마 손님이 왔네. Can I help you?

0: I'm here on a trip with my beautiful mommy. She doesn't usually let me have any game time, but today is that one special day when I'm allowed to play. So I need to get connected to the internet ASAP. So what's the Wi-Fi password?
1: 아이고, 정신없네. 와이리 빨리 말아 너. Slow, please.
0: I don't have much time. My mom usually doesn't take back the time she gives me, so I can't afford to waste even 1 second. Let me say it again. I'm here on a trip with my beautiful mom. She usually doesn't let me have any game time, but today is that one special day when I'm allowed to play. What's the Wi-Fi password?
1: 아이고, 아이고, 숨 넘어가겠네. 정신 사나봐 죽겠다. 뭐라 카노 이거. Slow, please.
2: Oh, my little one. Time is up. Let's go.
0: No, no, no, no. But she didn't give me the Wi-Fi. Oh, no, no, no, no, no.
3: Today, 배워볼 표현. Wi-Fi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4: Can I get the Wi-Fi password? Can I get the Wi-Fi password?
3: Can I get the Wi-Fi password?
4: Can I get 무엇은 직역하면 제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데요. 무엇을 부탁할 때 혹은 가게에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Can I get some water? 커피로 주문할게요. Can I get a coffee?
3: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요? Can I get the Wi-Fi password?
4: Can I get the Wi-Fi password?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6: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7: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8: 맞다. 올스타.
6: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8: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6: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8: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9: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Resident Small Talk. 조민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Hi, it's finally nice to meet you.
1: Hi, I am so excited to be here with you.
0: Yeah, she had no idea that it was me. 그럼 대본을 받았는데 다 민수라고 돼 있는 거예요. And then she just realized that she walked into the room.
2: I know. Just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And it feels so different from what, when Minsu is sitting there.
0: Yes.
2: 죄송합니다. No, 민수 보고 있는 거 아니죠?
0: No, 갔어요. 지금 조금 보다가 갔어요. He's a traitor.
1: Okay.
0: Anyway.
1: How are you?
0: Yes, how are you?
1: I'm great.
0: Okay. I think, I don't know, I'm getting kind of nervous because I haven't done the Ibu in a while. So yeah, I'm just going to trust you.
2: 너무 잘하고 계시던데요.
0: Thank you so much.
1: Anyway, Asia, I heard you're here in Korea for summer break.
0: Yes.
1: Right?
0: So I'm leaving on Thursday, actually.
1: Leaving soon.
0: I know.
1: Excited?
0: Yeah, I'd say it's like it's half and half.
1: Okay.
0: Excited and also kind of like, you know, sad to leave and kind of like thing, but yes.
1: Okay, then have you been taking a lot of pictures while you're here?
0: Yes.
1: You know, with your friends maybe?
0: Yeah, friends and family and even like just like scenery stuff like Gwanghwa-li.
1: Oh.
0: But okay. Yes, and it is summer vacation season, so you have to take pictures.
1: Exactly. And especially when you're hanging out with friends or traveling with family, you want to get some good pictures together.
0: Yes.
1: Not just another selfie, right?
0: Yes, like especially when you're like when you want the whole family to be in the picture, right? Mm-hmm. 특히 가족 모두가 사진에 나오고 이렇게 찍고 싶을 때요.
1: 맞아요. So you find someone nearby and say, "Excuse me,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0: Uh-huh.
1: 사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영어로 다 잘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0: Yeah, but like,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이 정도는 여행 영어에서도 좀 많이 배우는 편이잖아요.
1: 맞습니다. But the real problem starts after they take the picture. 그 사진 찍고 봤는데, I wish there were more of the background.
0: Yeah.
1: Or 좀 새로 사진이었으면 좋겠는데.
0: Yes.
1: Yeah. Or maybe the picture is just a little too close.
0: Or like they take the picture so you look really short. Do you know what I mean? Like they like take. So like they say like Korean 사진 너무 잘 찍는다. 왜냐면 Korean은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다리 길게. But like a lot of. I'm not saying everyone, but like I've had. Not good experiences. They're just like, they make me look like really small. Anyway, 근데 그때부터 영화가 어려워지잖아요. 배경 조금 더 나오게 해주세요. 세로로도 한 장 찍어주세요. 조금 더 뒤에서 찍어주세요. 이거 영어로 뭐라 하지 난감하잖아요.
1: Exactly. 그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 자체보다 이게 좀 어떻게 찍어달라고 하지?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 I think this is an amazing topic. Because I feel like I've never seen this anywhere.
1: Okay.
0: 근데 사진을 부탁해놓고 마음속으로는 조금만 뒤로 배경도 좀 like 세로로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그냥 thank you. It's like my 특징 눈웃음 just like thank you.
1: Yeah, and then you walk away and complain about the picture later.
0: Yeah.
1: Oh, 사진 왜 이래? So today we're going to learn how to ask for the picture you actually want.
0: Love that.
1: 사진 좀 찍어주세요 보다는 좀 원하는 그 구도 이런 사진 좀 부탁하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의 표현들은 여행지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공원 행사장처럼 누군가에게 사진을 부탁할 때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오늘은 사진도 잘 건지고 영어 표현도 잘 건져보겠습니다.
1: 오케이.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표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Can you get a little more of the background? 배경이 조금 더 나오게 찍어주실래요? When you say, can you get a little more of the background? You're asking the person to include more of the scenery behind you in the picture.
0: Yeah.
1: 그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해봤는데 이 사람만 있어. 혹은 이 배경이 잘렸을 때 좀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시면 좋은 표현 바로 get something in입니다. 사진 찍을 때 get something in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나 뭐 사물이 사진 안에 나오게 하다, 프레임 안에 담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0: Yes, and get here 단순히 얻다라는 단어보다는 사진을 찍는 상황에서는 사진 안에 담다, 나오게 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Exactly. 그래서 예를 들면 can you get the whole building in? 건물 좀 전체가 나오게 찍어주실래요? 혹은 뭐 can you get all of us in? 저희 다 나오게 찍어주실래요? Or can you get a little more of the ocean in? 바다가 조금 더 나오게 찍어주실래요? 그래서 뭐 사람이나 건물 풍경 등 사진에 좀 담고 싶은 부분을 바꿔서 다양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Yes, so for example,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는데 뒤에 있는 유명한 건물이 잘렸다 하면 Can you get the whole building in? Like, sorry, but can you get the whole building in? 가족 사진인데 한 명이 잘렸다 하면 Can you get all of us in?
1: Mm-hmm.
0: 그리고 get in 사이에 내가 사진에 넣고 싶은 걸 바꿔주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0: Like, can you get Boogie in the picture? Like, something like that.
1: Exactly. Exactly. Get something in만 사실 기억해 두시면 사진에 뭐 사람을 더 넣고 싶다, 배경을 더 담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하게 써보실 수 있겠는데요.
0: Yes. 그럼 첫 번째 표현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해보겠습니다.
3: Excuse me,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0: Sure. Say cheese.
3: Cheese. can you get a little more of the background?
0: Sure. Let me back up a little. Check out.
3: Perfect. Thank you.
0: Wait, one more. The lighting is perfect. Check out, check out, check
3: out. Oh, I think we got it.
0: Trust me. I know what I'm doing. I'm good at this.
3: I only asked for one picture.
0: Girl, you'll thank me later.
2: 다들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민순이의 짜증내는 소리가 없네요, 오늘은.
0: Yes, 없어요. So what's our next expression?
2: 오늘의 두 번째 표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Would you mind taking one vertically? 세로로도 한 장 찍어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네. 세로 사진이면 더 좋겠다 싶을 때 있지 않아요?
0: 맞아요.
2: 가로로 찍어주셨는데 세로로 좀 찍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vertically, 세로로, 반대로는 horizontally 해서 가로로라는 뜻입니다.
0: Yes, another tip is 세로, 시옷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V잖아요. So vertical, 세로 is vertical, you know? Or horizontal. Horizontally 하면 가로로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Oh, very good. 역시 공부 잘하는 대학생 다르네요.
0: 감사합니다.
2: 방법이. 그럼 이렇게 바로 응용해 보실 수 있겠네요. Would you mind taking one horizontally too? 가로로도 한 장 찍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Would you mind는 저희 많이 다뤄봤는데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부탁할 때 정말 유용한 표현이라서 부탁을 하실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해
0: yes.
2: 주실 수 있겠습니다.
0: 야, 그러면 사진을 조금 더 찍어달라고 하고 싶다면 Would you mind taking a few more?
2: Mm-hmm.
0: Yeah, like that. 몇 장만 더 찍어주시겠어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그리고 Would you mind taking one without the flash?
0: Yeah.
2: 플래시 좀 없이 찍어. 너무 근데 니리한 거 아니에요? 부탁하고 있는데.
0: 사진 건져야죠. 어쩌겠어요. 그래서 sorry랑 would you랑 please를 붙이는 거예요.
2: 제가 이걸 쓰면서도 이걸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도 되나.
0: No, but sometimes they ask you first.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이 horizontally 원하세요? Vertically 원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2: 정말 센스 있어요. 사실 여기 지금 두둥님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인 특! 마지막이라고 막 10장 연속 다다다다다 찍어주시는.
0: 맞아, 하나는 건지겠죠.
2: 한국인 짱입니다.
0: Yes, nice. 좋습니다. 그럼 실제 대화로 한번 들어볼까요?
2: Okay.
3: Excuse me,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Sure. Oh, would you mind taking one vertically too? Of course. And would you mind taking a few more? Sure. Oh, and would you mind taking one without the flash? Sure. Maybe one horizontally too. Anything else? Yeah, actually, could you take some take some from this side too? Seriously?
0: 좀 짜증나네.
2: 진짜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에이시아?
0: No. 그런 적 없어요.
3: Right?
0: No.
2: 한 장만 찍어줘도 thank you so much 이렇게 할 것 같아요.
0: Yeah. Yeah, that's me. That's me.
2: 네, 그럼 오늘 마지막 표현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0: Mm-hmm.
2: 마지막 표현입니다. Could you take one from a little farther back? 조금 더 뒤에서 한 장 찍어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이 너무 가까이 나만 있을 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이 좀 잘 안 나왔을 때 이런 표현 써보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farther back 하면 조금 더 뒤에서 더 뒤쪽에서라는 뜻입니다.
0: 그러니까 사진 찍어주는 사람에게 조금 뒤로 가서 찍어달라고 할 때 Could you take one from a little farther back?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네요. 반대로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찍어달라고 하고 싶으면
2: 그럴 때는 뭐 farther back 대신에 close 넣어서 Could you take one from a little closer?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찍어주시겠어요? 근데 사실 이 위치나 각도를 바꿔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데 Could you take one from over there? 저기 가서 한 장 찍어주실래요? Or could you take one from this angle? 이 각도에서 한 장 찍어주실 수 있겠나요?
0: Yes, 그러니까 이제 from plus 위치나 거리 이렇게 바꿔주면 mm-hmm. 되겠네요. So like farther back, closer, over there, this angle. 사진 찍을 때 은근히 하고 싶었던 말들인데 mm-hmm. 영어로 이제 나오기는 좀 어려운 표현들이었는데 mm-hmm. like this is so helpful.
3: Yeah.
0: Yes. 그러면 솔직히 이거 많이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0: 다리 좀 길게 나오게 찍어주세요.
2: Like, 다리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0: 네, 맞아요. What do you say?
2: 사진을 좀 이렇게 낮은 각도에서 아까 you mentioned that, right?
0: Yeah.
2: 약간 이런 각도로 찍어야 되는데 could you take it from a lower angle? 좀 낮은 각도에서 찍어주시겠어요? 이렇게 mm-hmm.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Mm.
2: 아니면 저는 만약에 친구였다 그러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 Can you make my legs look a little longer?
0: Yeah.
2: 야, 나 다리 yeah. 좀 찍어줄래? Or can you make me look a little slimmer?
0: Yeah.
2: 날씬하게 좀 찍어봐.
0: Yeah. Or like you could be like, so like you can guide them. You'd be like, so my feet has to touch like the end of the camera lens, like the end of the grid.
2: Oh
0: 발이 그리드 이제 그 끝쪽에 닿게 그때 이렇게 그렇게 찍어달라라고 말씀 말도 하고 할 수 있겠죠.
4: 그렇죠.
0: Yes. 그럼 마지막 표현도 대화로 들어볼게요.
2: Asia, could you take one from a little farther back?
3: Sure, no problem.
2: Maybe a little farther back.
3: Okay, sure.
2: Or can you make my legs look a little longer?
3: Your legs? How long? Are we talking like BB long stocking or what do you mean?
2: As long as possible. And can you make me look a little slimmer?
3: I'll try.
2: Can you make me look a little prettier?
3: Prettier girl, I can't give you plastic surgery.
0: What do you want me to do?
2: Actually, can you make me look like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
0: You're asking the wrong person. You're asking the completely wrong person. No, it's okay. I'm not a plastic surgeon and I'm not AI.
4: Good. 아, 근데 진짜 화난 거 아니죠?
0: No.
4: 아, 이런 친구들 없어요, 주변에?
0: 아, 있죠. I have so many photos that I can't post.
4: 못 올리는 그런 게
0: 아니면 가려서 올려줄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But it's okay. Honestly, I don't mind. I just want my friend to be happy. Honestly, at this point. So yeah.
4: 보통은 다 들어주나요?
0: 네.
4: Yeah.
0: Yeah, I think I'm like that. OPD님께서 오늘따라 더 유익하다고.
4: Oh.
0: Nah. Thank you so much.
4: 감사합니다. 유절님이

0: is a, like, of course. But yes, goodbye. And we are going to end off this segment with 부럽지가 않아 by 장기하님.
1: Yeah.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 자랑을 하고 부부부부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하지만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0: 괜찮아. 난 잔다. 뾰라롱 문제 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뭐예요?
0: 보세요, 에이지아 벌써 지금 난리 났죠? 너무 기대가 된다고 지금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1: 아, 저 지금 대본이 네. 없어가지고 I don't know what to say, guys.
0: 원래 이 네. 세그먼트는요 네. 대본을 주면 안 돼요. 뭐냐면요
1: 지금 쓰시고 계신 건 아니고요.
0: 아니요
1: 유저님 말처럼
0: 그게 아닌데 우리 유저님께서 오늘 아니 평소에는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에이지아 오니까 일찍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 봐요. 원래 이 시간에 왔습니다. 네, 원래 이 시간에 왔고 오늘 에이지아 온 데서 새 옷 입고 왔죠? 문요 저번 주에 왔어요. 네, 저번 주에 이제 입고 다녔고 타이밍이 딱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네. 이번에는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오케이. 반응을 하실지 조금 이제 기대가 되는데
1: 저도 기대됩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0: 근데 우선 우리 부스터분들 7시 25분까지 이제 식사를 마치셔야 됩니다. 왜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네. 자, 오늘의 또 순위를 항상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2부에.
1: 네.
0: 오늘 1등은요. 낙지연이 님입니다.

0: 맞아요. 정말 빠르시더라고요.
1: 왜냐면 닥터 손님께서도 1을 이제 치셨는데 닥터 손님도 인정하셨어요. 와, 낙지연이님 너무 빠르시다. 저번 주에 낙지연이님께서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저희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제 이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0: Yes, what's your tip?
1: 그러니까요.
0: Like, 어떻게 하시는 거죠?
1: 혹시 한번 guess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일정? 아, 없다고 합니다.
0: Refresh your page a lot? 새로 고침?
1: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매니님께서 3등 하셨고, 우리 최희수님께서는 항상 밝게 good evening 이렇게 항상 보내주십니다.
0: Yes.
1: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서님께서 민수 휴가 갔음요? 우리가 허락 안 해줬는데.
0: I love that. I love that comment.
1: 우리 민수 씨가 이제 돌아오셨을 때 어떤 답변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 둥피님이랑 유서님께서요, 요 정도 휴가 좀 가시길. 근데 이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0: 가시나요?
1: 우리 둥피님이랑 유서님이 표현이 서툴러요. 항상 이제 좀 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가지 말아 달라. 있잖아요. 그래서
0: this is 이거 해명 방송이라고 했는데 this 네. is not 해명 방송. This is brainwashing.
1: 아니 이거는 진심 방송. 저는 이제 항상 정직 신뢰를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 정치인 느낌이다.
1: 아니요. 정직. 네. 정직과 신뢰. 그래서 우리 눈피 님, 유서 님 걱정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나은 님이랑 달지 님께서 오 나료 님 밝은 옷이 도착하셨나요?
0: 왜 이런 것만 읽으세요?
1: 오늘은 자기 PR의 시간. 그동안 민수 씨 때문에 못했거든요. 오늘은 okay. 조금 제자랑 좀.
0: Okay, fine.
1: 그동안 이제 조금 칙칙한 옷을 많이 입었다 보니까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한번 바꿔 입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걱정 마세요. 에이지아 PR도 있습니다. 우리 그라시아님이랑 고수님께서
0: 네.
1: 우리 에이지아 진행 잘하네요. Yeah. 에이지아 같은 영어 쌤 있음 영어 실력 팍팍팍 늘 듯요인데.
0: 네.
1: 민수 씨는요? 우리 민수 씨 있었을 때 이런 문자가 하나도 안 왔었어요.
0: The interesting thing is I actually just saw 고수님 today.
1: 아, 네.
0: 오늘 인사 나눴고요.
1: 네네네.
0: 그라시아님께서는 저와 정말 어렸을 때부터
1: 네.
0: 같이 일하고 이제는 가족 같은 네. 작가님이십니다.
1: 우리 가족 같은 작가님께
0: 네.
1: 우리 민수 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자면
0: 네.
1: 민수 씨도 좋은 영어쌤이 될 수 있나요?
0: 0.5개국어 될 수 있어요. Watch it. 조심하세요.
1: 아, 그렇습니다.
0: No, no. I'm kidding. I'm kidding.
1: 그리고 이제 오늘 에이자가 진행을 하니까 새로운 분들이 좀 많이 오셨거든요.
0: 그런가요?
1: 우리 유니콘님, 최모모님.
0: 저요?
1: 아.
0: I'm unicorn. 저 이거 초등학교 때 닉네임 정해가지고 유니콘이 그거 저예요. 제 생일이에요.
1: 아,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유롭게님, 코코코코님, SY리님. 이렇게 오셨는데 SYLE님께서는요 원래 들으셨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에이시아 할 때 재밌어요 라고 들어왔어요. 한 번도 안 가시다가
0: Thank 네. you. Appreciate 그래서, that.
1: 네 그렇게 우리 그
0: Sorry. 박 교수님께서 네. 문자 안 본 티나는 분요.
1: 오늘 굉장히 문자가 맵네요. 네.
0: It's always spicy. I like it that way.
1: 굉장히 맵습니다. 자, 이 정도로 문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이제 방금 우리 그 에이자가요 끝난 건가요? 라고 했는데요 이제 시작이에요.
0: 아하.
1: 오늘 한 20분 있나요 제가? 네 10분? 답변이 없어요. 금방 끝내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이제 우리 유서님 지수소 음악 나오니까 하품 나옴.
0: 지수소가 뭐예요?
1: Did you know?
0: 아, did you know?
1: 왜냐면요 이제 수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0: 네.
1: 그 듣기 평가가 있어요 영어에
0: 네.
1: 뭐 호주 발음도 나오고 영국 발음도 나오고
0: 네.
1: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알아들으셨나요? Zizo.
0: This is just 문요 언어.
1: Did you know?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Did you know? Zizo 들어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뭐 고양이나 강아지를 따로 키우시나요?
0: 나 하늘나라 갔어.
1: 아 진짜요?
0: No, no. I had a 네. 강아지 that was 2005년생.
1: Okay.
0: And then when I was 13, he sadly passed away. His name was Nike.
1: 나
0: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거예요.
1: Oh,
0: it's not a brand.

0: Anyway,
1: 네네네.
0: But 지금 캐나다에 이제 잠시 살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큰아버지랑 사촌 언니, 사촌 오빠 등등등 정말 네. 강아지가 정말 많아서 거의 개판이에요. 좋은 의미로. They're so
1: Literally,
0: cute.
1: 그쵸?
0: My fur babies.
1: 말 그대로 개판이다.
0: So I love all like the six dogs and the two cats.
1: 오,
0: so,
1: 고양이까지.
0: Yes.
1: 아 너무
0: Maya
1: 적절한.
0: Maya and Hadley.
1: 너무 적절한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네.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Are dogs and cats actually natural enemies? 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So what do you think?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닌 것 같아요?
0: I just think that cats think they're better than everybody else. 그런 말이 있잖아요. Like dog은 이제 진짜 주인이 저희 dog을 care 하는 게 맞고
1: 맞아요.
0: cats은 cat이 주인이에요.
1: 그 좀 예시를 들자면
0: 네.
1: 강아지한테 일로 와 하면은 어 잘 와요.
0: 네.
1: 근데 고양이한테 일로 와 하면
0: 네가 와.
1: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좀 이런 느낌이 있죠.
0: Yeah.
1: 그래서 오늘이 좀 어떻게 좀 보면은 진짜 이 강아지 고양이 서로의 DNA 속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본능이 들어 있어서 사이좋게 안 지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아볼 텐데 뭐라고 했었죠? 답변이?
0: 아,
1: 그렇다 안 그렇다?
0: 안 했던 것 같아요.
1: 뭐인 것 같아요?
0: No, I don't know. 근데 왜냐 원래는 이제 그 진짜 케바케잖아요. 이런 질문 물어봐요.
1: What do you think? 만약에 그렇다면 why? 이유까지 짧게.
0: Why?
1: 네.
0: I think maybe if it's like if you didn't grow up with each other.
1: Uh-huh.
0: 강아지랑 고양이랑 같이 처음부터 같이 안 있었다면
1: 네네네.
0: maybe they just might not be used to 그냥 동생 자매 생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1: 아, 그래.
0: It's like they're not used to sharing the love.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생기면 살짝 언니가 화날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Something like that, maybe.
1: 관심을 뺏겨서 좀 그런
0: maybe?
1: 느낌으로.
0: I don't know. I'm just thinking on top of my head.
1: 네. 우선은 이제 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유서님 굉장히 맵습니다. 다음 지수소에는 그냥 강아지 데리고 와서 구경시켜주면 안 되나요? 그게 더 유익하다.
0: 너무 좋은데요?
1: 짜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0: It's like puppy yoga, but like puppy all-star.
1: 그리고 이제 둥피님께서 이게 왜 식사 조심? 네. 항상 랜덤이에요.
0: 식사 조심?
1: 네, 7시 25분까지
0: 네.
1: 항상 식사를 마무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0: 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1: 아니요. 오늘 에이자가 와가지고
0: 네.
1: 조금 수준을 낮췄는데
0: 아.
1: 원래는 어떤 걸 갖고 오냐면요.
0: 네.
1: 방귀를 많이 참으면
0: oh my gosh.
1: 냄새가 심해질까.
0: Just why?
1: 민수 씨가 너무 좋아해요.
0: Just blaming it all on 민수?
1: 네, 자 그래서 알아볼 텐데 이게 오해래요. 오해. 그러니까
0: oh?
1: 서로가 실제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오해.
0: Misconception.
1: Misunderstandings라고도 yes.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The tail wagging misunderstanding 이라고 합니다.
0: Oh?
1: 이게 두 동물이요. 꼬리를 흔들 때 발산하는 감정 신호가 180도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So when a dog wags its tail, mm-hmm. it's an expression of friendliness and excitement.
0: Yes,
1: 그쵸?
0: I'm happy.
1: 그쵸? But conversely, when a cat swishes its tail rapidly, it's a warning signal meaning I'm annoyed, leave me alone.
0: 와
1: 내버려 둬라 그쵸?
0: 반대네요.
1: 그래서 이게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는 이제 개를 보고 고양이는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오해해서 그 흔히 냥냥 펀치라고 하잖아요.
0: 아~
1: 그거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0: 오케이 다음 거 빨리 얘기해. 우리 시간 없어요. Next.
1: 1분 남았어요?
0: 네. Hurry.
1: 두 번째는요. 이제 purring이라고 하나요?
0: 네.
1: 그 골골송
0: 네.
1: 되는 거랑 이제 growling misinterpretation. 으르렁 이건데. A cat purring indicates comfort, happiness, and relaxation. However, a dog often mistakes this low rumbling sound for a hostile growl. Growl?
0: Yeah.
1: Instantly
0: 맞아요.
1: triggering its defensive respons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로도 완전 반대로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0: 근데 이거 너무 기본 상식 아니에요?
1: 여러분,
0: I feel like doesn't everybody know this?
1: 복습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항상 복습. 방금 웃음소리 너무 컸어요.
0: 아니, 마지막으로 interesting 한 거 없어요?
1: Interesting요?
0: Like, 아니 질문에 대답하셔야죠. Why
1: 네.
0: are dogs and cats natural enemies? What do you think?
1: 아니에요. 서로 이제 오해한다. Misunderstandings. 네.
0: 아,
1: 근데
0: 서로,
1: 저는
0: 네.
1: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강아지는
0: 아.
1: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0: 아.
1: 네. 오늘 쉽지 않네요. 네.
0: Okay, well, bye.
1: 유서님 다음 게스트 들어오세요.
0: 네. 진짜 이렇게 끝나요?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

0: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Today, traditional markets have evolved beyond mere shopping places and spaces for local residents into cultural tourism destinations in their own right. Opening its doors back in 1910, Haeundae Traditional Market stands as the only market in Busan selected for the 2026 K-Tourism Market, preparing to for another leap forward into a world-class tourist market.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Jang Yong-guk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Haeundae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Association. We're going to discuss how traditional markets in global tourist cities should evolve and explore the future and vision for Haeundae Traditional Market and its local commercial district. 네, 1910년에 문을 연 부산 해운대 시장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2026 K 관광 마켓에 선정되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 시장으로 또 한 번에 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 인터뷰에선 장영국 해운대 시장 상인 회장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 전통시장 제10대에 이어서 11대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영국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So he greets listeners and introduces himself as the 11th president of the Haeundae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Association following his term as a 10th president. Well, as I mentioned, some wonderful news. Haeundae Traditional Market has been selected as a sole market in Busan for the 2026 K-Tourism Market this year. Beyond its location, what was the greatest competitive strength that enabled Haeundae Traditional Market to be chosen among all traditional markets?
2: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해운대 시장이 올해 부산에선 유일하게 2026 K-관광마켓에 선정됐는데요. 축하드립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전통 감사합니다. 시장 중에 해운대 네. 시장이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1: 네, 대한민국 최고의 해수욕장인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네.
1: 하지만 입지 외에도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K-관광마켓 선정 위한 현장 심사 당시에 네 분의 심사위원들이 오셨는데 제가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은 상인회를 이끄는 이사진의 연령이 상당히 젊습니다. 60대는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1: 그만큼 새로운 사업이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시장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객행위 없고 바가지 없고 친절한 시장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2: 네.
1: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의 다양성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2: 그렇죠.
1: 부산을 대표하는 떡볶이와 호떡, 튀김, 파전도 있고 4,50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꼼장어집들도 있습니다. 작은 시장 안에 여러 가지 부산의 먹거리와 한국의 시장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려는 상인의 적극성에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1: 과거 큰 행사를 진행했을 때도 점포와 관련된 여러 민원이나 현장의 문제를 상인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조율했던 적도 있습니다.

0: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분과 이전 사업을 함께했을 당시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고 한번 약속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신뢰를 쌓아서 이번에 선정적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특히 다양한 부산 먹거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여행객에겐 정말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So he acknowledges that having Haeundae Beach, Korea's top beach nearby, is undeniable advantage, but emphasizes that the market had plenty of other solid reasons for its selection. He points out that the young leadership of the board of directors leading the Merchants Association, with only one member in their 60s and the rest spanning from their 30s to 50s, which allows the market to actively embrace new projects and changes. He also highlights their strict atmosphere, free of touting and also overcharging, defined instead by warm hospitality, which serves as a crucial appeal for international tourists. And he underscores the rich diversity of food as we know, ranging from Busan's iconic tteokbokki, hot dog, tigim and pajeon to grilled gomjangeo or hagfish restaurants operating for 40 to 50 years, making it a small yet mighty market where visitors can experience diverse culinary traditions and Korean market culture in one compact space. Lastly, he mentions the association's proactive problem-solving track record during past major events, noting that the strong trust built with Korea Tourism Organization officials through reliable follow-through played a key role in their selection. Now, your connection to Haeundae Traditional Market runs very deep. I understand you were born right at the entrance of the market and your parents built their livelihoods here as well. So having run your own business directly since 2006, you must really just have watched Haeundae transform up close. So what kinds of changes has Haeundae Traditional Market experienced over the years? 회장님과 또 해운대 시장의 인연도 정말 깊은데요. 해운대 시장 입구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역시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셨다고 들었습니다. 2006년부터 직접 장사를 하면서 해운대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셨는데요. 해운대 시장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0: 네, 저는 해운대 시장 입구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울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셨는데 관광지에 가서 장사를 하면 밥은 먹고 사신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무작정 해운대로 오셨습니다.
1: 네.
0: 단칸방에 사시면서 어머님께서는 포장마차를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일용직에 배도 한 8년 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2006년 우연히 장사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부산을 대표하는 밀면집,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해운대의 최고 성수기가 8월인데 8월의 매출이 100이라고 하면 처음 장사를 할 땐 비수기인 20% 정도밖에 매출이 안 올랐습니다. 지금은 비수기에도 60% 이상이 될 정도로 성수기 유무와 관계없이 평균을 유지 중이고 상권도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1: 네.
0: 저에게는 해운대가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다른 곳에서 살다가 힘들거나 일이 잘 풀리면 결국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향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이 지역의 상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누구보다 많이 크고 있습니다.
1: So he shares that he was born at the entrance of Haeundae Traditional Market, has lived there his entire life. Before he was born, his parents faced difficult times in Seoul and moved to Haeundae after hearing that one can make a living doing business in tourist destinations. And living in a single room, his mother ran a street food cart while his father worked day labor jobs and spent about 8 years working on boats. He explains that he began his own business by chance in 2006, operating restaurants serving Busan's iconic 밀면 and 돼지국밥 to this day, and emphasizing that Haeundae is not just a business location for him, but the hometown where he was born and raised. He expresses a deep personal commitment to surviving there and guiding the local commercial district toward healthy, sustainable growth.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

0: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외국인 관광객분들의 방문이 늘고 있어 우리 상인분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어떤 날에는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지 않나 할 정도로 외국인분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시는데 한 골목 안에서 떡볶이와 호떡, 튀김, 파전 같은 길거리 음식부터 40년, 50년 된 꼼장어찌까지 다양한 한국의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0: 행운들을 찾는 관광객들이 밤에도 자연스럽게 시장을 찾아오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갔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내국인보다 더 많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0: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1: 네. 와우. So he shares that merchants are deeply grateful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visitors increases by the day. On certain days, foreign visitors arrive in such a large numbers that they seem to outnumber domestic visitors and tourists. And he explains that visitors are drawn to experiencing a rich variety of Korean food in a single alley. And he adds that because many shops stay open late into the night, tourists visiting Hyundai naturally find their way to the market during the evening hours as well. Well, one interesting change is that merchants have naturally started using survival English. And I heard the Merchants Association is also teaching them how to use smartphones to communicate. So what is your vision of a truly global traditional market? 재미있는 변화 중 하나가 상인분들이 자연스럽게 생활용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상인회에선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통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생각하는 글로벌한 전통시장은 어떤 모습인가요?
0: 네. 외국인들께서 너무 많이 방문하시다 보니까 저희 상인들께서 생활용 영어, 생존용 영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0: 몇 인분 드릴까요? 이것은 얼마입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같은 기본적인 소통은 다들 되시는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은 번역기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1: 네.
0: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외국인분들께 우리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는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나 뭐 친절한 미소가 여행객들에겐 정말 오랜 기억이 될 수 있겠죠.
2: So he notes that with the influx of international visitors, merchants have naturally begun picking up survival English, learning to communicate basic phrases like asking how many portions they need, stating prices, or offering takeout packaging. For more complex interactions, he mentions that many merchants effectively use translation apps on their smartphones. He believes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reating a global market is this very mindset, the proactive willingness of merchants to step up and resolve communication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visitors. And as interactions with international tourists continue to grow, making the market a place visitors want to return seems increasingly vital. So what efforts is Hyundai Traditional Market making alongside merchants to eliminate overcharging, aggressive touting, and creating a friendly and clean environment?
1: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과의 소통이 늘어날수록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운대 시장에선 바가지 요금이나 아니면 과도한 호객 행위를 줄이고 친절하고 깨끗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인들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0: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우리나라 시장 일부 중에 불친절, 바가지 요금으로 시장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1: 네.
0: 우리 해운대 전통시장은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만큼 상인,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해운대 명성에 걸맞게 깨끗하고 친절하며 호객행위 없는 투명한 가격으로 편안하고 자유롭게 시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우리 상인회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상인회 분들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이 발생된 상인분들을 이사회에 불러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와 경고도 주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의 불편한 경험이 시장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2: So he emphasizes that this is an essential priority, noting how instances of poor service or price gouging in certain markets across the country have quickly damaged public perception.

0: To match Haeundae's reputation as a destination welcoming diverse global visitors, he explain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Merchants Association regularly trains merchants to maintain clean facilities, warm hospitality, zero touting, and transparent pricing so everyone can visit comfortably. Also, he adds that whenever a complaint arises, the board summons the relevant merchant to issue formal cautions and warnings to prevent recurrence. Now, the adoption of technology is also fascinating. I heard you're currently preparing AI-based menu boards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So how will tourists actually use these AI menus? 이 기술을 활용한 변화도 흥미로운데요.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AI 기반 메뉴판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어떻게 이용하게 될까요?
1: 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AI 기반 플랫폼 제작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전체의 지도를 제작하고 그 지도는 각각의 가게에서 무엇을 판매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대표 메뉴는 무엇인지 등 클릭하는 순간 그 가게의 모든 정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언어로도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0: 네.
1: 또한 현재 우리 해운대 전통시장은 홈페이지가 없는데 해운대 전통시장 홈페이지에도 내 외국인들이 편하게 보시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에도 참여하여 시장 정보도 편히 보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일주일 전에는 AI 기반 데이터 기계를 설치 완료했는데 방문객의 연령, 성별, 나라, 시간대, 요일별로 방문자 수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계들이 모아지면 그 집계들을 활용해 새로운 메뉴 개발, 운영 시간, 종업원의 출퇴근 시간도 조율이 가능해 더 효과적인 강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he shares that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is putting great effort into developing an AI-based platform as a key feature. An interactive map of the entire market is being created so visitors can instantly click on any shop to view its items, prices, operating hours, and signature dishes at a glance, available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various Asian languages as well. He adds that because Haeundae traditional market currently lacks a website, an official homepage is being prepared to allow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sitors to easily access market information and participate in various events. Also, he explains that an AI-based data collection device was installed a week ago to count visitors by age, gender, nationality, time of day, and day of the week. He expects that analyzing these data points will help merchants help and develop new menus, optimize operating hours, and also adjust staff schedules for more efficient business management. This is great to hear.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Chang Young-guk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Haeundae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Association. Currently, you hold the presidencies of both the Haeundae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Association and the Gunamno Commercial District Association. So what kind of synergy do you believe can be created if Haeundae Beach, Gunamno, and Haeundae Traditional Market work together? 네, 해운대 시장 상인 회장과 구남로 상가 번영 회장을 함께 맡고 있는데요. 해운대 해수욕장과 구남로 해운대 시장이 협업한다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1: 네, 제가 처음에 구남로 번영의 회장을 맡고 구청 등 관계 기관의 회의를 들어가 보면 구남로 번영회와 전통시장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때가 있다 보니 구청 등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했습니다.
0: 네.
1: 군암로와 해운대 전통시장의 상권은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기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해운대 해수욕장이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지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들께서 방문하시게 되고 그래야 군암로나 해운대 시장의 상권이 불타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단체의 목소리는 하나가 되어야 훨씬 더 커지고 영향력이 있어진다고 생각해서 두 단체에 장을 맡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예, 하나의

0: 여행 동선으로 연결될 때 해운대의 체류 기간이 또 길어질 수 있겠네요. So he mentions that when he first became president of the Gunamno Association, the two commercial groups would sometimes voice conflicting opinions on the same agenda, leaving the district office and related officials in difficult positions. So he believes that only when Haeundae Beach expands, flourishes and offers diverse attractions and entertainment will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sitors will arrive in large numbers, ultimately energizing both Gunamno and the traditional market. While traditional markets face the demand, of course, of preserving their traditional traditions while constantly adapting to modern times, for Haeundae traditional market, what is the essential tradition that must be protected, and what is the bold change that must be embraced? 해운대 시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전통과 또 과감하게 바꿔야 할 변화는 각각 무엇이 있을까요?
1: 예, 우리 해운대 전통시장은 오래전부터 꼼장어, 떡볶이, 호떡, 파전 등 다양한 먹거리가 풍부한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먹거리 전통은 앞으로도 유지가 잘 됐으면 좋겠고, 개선 방안은 지금보다 훨씬 깨끗한 공용 화장실, 부족한 주사 시설과 내 외국인들을 위한 편한 쇼핑을 위해서 물품 보관소가 만들어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전통과 편리함이 함께할 때더 많은 세대와 또이 세계 여행객들이 찾게 될것 같은데요. So he emphasizes that Haeundae traditional market has long been a vibrant marketplace, rich in diverse foods, expressing his strong wish to preserve this culinary tradition well into the future. And as for necessary improvements, he hopes to see much cleaner public restrooms and solutions for the lack of parking facilities and the installation of luggage storage amenities as well.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해운대 전통시장을 방문하셨을 때 불편하시거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다면 우리 시장 내 고객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전통시장 군함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리정님께서는 문자로 해운대 시장에 먹방 투어 가야겠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I think so. So after listening to this interview, we're all gonna have to go check out Haeundae traditional market, enjoy some of the food as well. Now he expresses his heartfelt gratitude for the invitation today, and he asked that if anyone notices any inconveniences or areas needing improvement regarding the market, they can always contact the customer support center inside the market. And he warmly asks everyone to show lots of love and pay frequent visits to Haeundae traditional market in Gunamno as well.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ang Young-guk here in the studio, president of the Haeundae Traditional Market Merchants Association.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장 영국 해운대 시장 상인 회장과 함께했는데요. 회장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Lenka with Free.

0: the time is now 11:46, which means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 We're going to turn to San Diego, US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Bong So-yeon, is joining us from San Diego. 네, 오늘은 미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의 봉 소연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There is news that conflict is spreading between President Trump and American conservatives over the construction of AI data centers. So first, please explain what an AI data center is.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보수층 사이에서 갈등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AI 데이터 센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쉽게 말하면 AI를 돌리기 위한 대규모 컴퓨터 시설입니다. 예,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려면 수많은 고성능 반도체와 서버가 필요한데요. 이런 장비를 한 곳에 모아놓은 시설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문제는 전력 소비량인데요. 예, AI 연산에는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고 또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물도 필요한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AI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 건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는 전기 요금 상승, 전력과 물 부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전기와 물 부족 문제까지 얽혀 있다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인데요. So simply put, it is a very large computer facility to run AI. Developing and operating generative AI requires numerous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s and servers. A facility that gathers this equipment in one place is an AI data center. The problem is power consumption. AI operations require massive electricity as well as water to cool down the heat generated by servers. Currently in the U.S., data center construction is growing rapidly to secure AI competitiveness. So the voices of residents in those regions expressing concern over rising electricity bills as well as power and water shortages are growing louder. While residents in areas directly connected to the construction of AI data centers might worry about cost of living issues, but it is said that this problem is even spreading into a conflic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the conservative base. So what is the reason? 이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역이 주민들이야 생활비 부담을 걱정할 수 있겠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층의 갈등으로까지 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일부 보수층에서는 정부와 빅테크 기업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요금이나 재산권처럼 보수층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자신의 핵심 지지층 일부와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진 거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으로서는 다소 부담이 되는 민생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다가오는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So among some conservatives, dissatisfaction is emerging over whether the government and big tech companies are pushing forward with the construction of large data centers without sufficientl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Also, is issues that conservatives say sensitively, right, such as electricity bills and property rights, interlock, opposition is growing. And on the other hand, President Trump maintains the stance that data centers must be expanded to lead the AI competition with China. Ultimately, a situation of clashing with a portion of his core support base was created, and people suggest that ahead of the midterm elections coming up in November, this could become a livelihood issue that pose some kind of a burden for the Republican Party.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opic. Let's jump into our next news. News has been delivered.

0: for that the United States and Iran are stepping back from armed conflict and turning into a so-called chicken game pattern of pressuring each other's economies. So please deliver the details. 네, 다음 소식 볼게요. 미국과 이란, 이제 무력 충돌 대신 서로의 경제를 압박하는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전달해 주시죠.
1: 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란의 원유 수출과 해상 운송을 차단하는 압박도 이어간다는 입장인데요. 이란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막아서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결국 군사적인 충돌을 확대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 I see. So the United States is raising the level of economic pressure so that Iran cannot hold out first. The Trump administration holds a stance that it will strengthen financial sanctions against Iran while continuing pressure to block Iran's crude oil exports and maritime transport. It is a strategy to isolate Iran economically by blocking crude oil exports, which are its main source of income. Ultimately, it is interpreted as meaning they intend to bring Iran to the negotiation table through economic pressure rather than expanding military conflict. However, Iran is also using rising international oil prices as a card to pressure the United States. So what is this about? 그런데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고 국제 유가 상승을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이란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오가는 핵심 통로인데요. 이란이 해협 통제를 이어가면서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국제 유가도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유가가 미국의 휘발유 가격과 물가에도 부담을 준다는 건데요. 결국 미국은 이란의 돈줄을 조이고 이란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국 경제를 압박하는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I see. So the most powerful card held by Iran is precisely the Strait of Hormuz. It is a core corridor, as we know, through which about 20% of the world's crude oil passes. As Iran continues its control of the strait, anxiety over crude oil supply is growing and international oil prices are rising again. The problem is that high oil prices also put a burden on U.S. gasoline prices and inflation. Ultimately, a power struggl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is continuing, with the U.S. tightening Iran's purse strings and Iran pressuring the U.S. economy through rising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at topic as well in the futur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the U.S. San Diego. 네, 오늘 미국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Ms. Pong So-yeon based in San Diego, giving us all the latest updates coming from the U.S., of course.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show, but we'll be back live in the studio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is by Lasse Lin with Because I.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방송.
1: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0: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오늘은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김태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Hi, my name is Teo, and I run a small gallery cafe in Busan called Space Teo. Busan 수영에서 작은 갤러리 카페 공간 테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호입니다. 갤러리 카페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규모가 클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는데요. 작은 규모입니다. 작가분들이 전시할 공간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살짝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0: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즐길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수요일부터 일요일 12시부터 7시까지고요. 커피 마시러 오셨다가 자연스럽게 전시를 보실 수도 있고, 반대로 전시를 보러 오셨다가 공간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머물다 가실 수도 있는 곳입니다.
0: 아, 정말 말 그대로 갤러리와 카페가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군요. 또 마침 지금 흥미로운 전시를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 전시 어떤 전시인지도 좀 얘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1: 저희는 계속 설명하고 반응하고 대답하면서 말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0: 그쵸?
1: 근데 어느 순간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이나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게 되었던 감정을 공유하는 사진전입니다.
0: 이 말이 진짜 그 동물 말, 홀스인 거죠?
1: 네, 그 말과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말의 언어 유희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그 말 사진들은 혹시 어디서 작업을 하신 건가요?
1: 경주에서, 이거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머물렀던 좀 구석탱이했던 시골 같은 느낌? 거기 숙소 근처에 있던 말을 찍었었습니다.
0: 아, 다양한 곳의 말을 찾아가서 작업을 하신 거네요.
1: 네네.
0: 아, 이게 지금 첫 전시인가요?
1: 아, 저는 이전에 그 저 혼자 했던 개인전은 아니었고 일동 졸업이라고 다른 이제 단체와 같이 전시를 했던 경험은 있고, 이렇게 혼자 뭔가 이렇게 제 작품을 건 건 처음입니다.
0: 아, 그러면 개인적으로 원래 전시 일을 하셨던 거네요?
1: 아, 아니요. 전시를 했다고 하면 너무 과장인 것 같고.
0: 아, 네. 네네.
1: 그냥 한번 살짝 발은 걸쳐봤다 정도입니다.
0: 아, 그리고 이제 직접 갤러리와 카페 공간을 마련을 하시게 된 거네요.
1: 네,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이런 전시 공간을 운영하시게 된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좋은 전시란 어떤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시를 기획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저는 틀이 없는 전시가 좋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 누군가 자기 집에 있는 키링을 잔뜩 들고 와서 저 이거 벽에 걸고 싶어요 했을 때 그 안에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나 의미가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거창한 문턱을 넘어야만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0: 좋은 전시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진짜 들어가면 너무 편안하고 아늑한 카페의 분위기가 먼저 있어서 전시를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공간을 기획하시게 됐는지 그 계기도 좀 궁금해요.
0: 제가 어릴 때 전시를 한다, 전시를 본다 이러는 게 너무 거창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가볍게 본인의 것을 전시하고 가볍게 관람할 수 있는 캐주얼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 네,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좀 더 즐겁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망미단길이라고 하는 좀 비교적 안쪽 동네에 지혜 있는데 혹시 이 부근에 공간을 마련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0: 망미단길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지는 않고 곧 망미단길이라는 작은 골목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됐습니다.
1: 아, 저희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공간 태우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공간이라는 의미의 스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목적으로든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1: 네, 진짜 여러 가지 목적의 공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본명에서 이름을 따서 스페이스 테오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이 공간을 만드시고 나니 그 필요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실현이 되고 있는 느낌인가요?
0: 아직은 이제 공간을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제가 뭔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이 공간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공간에 담고 싶었던 거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지금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도 스페이스 테오가 어떤 공간으로 꾸려질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Thank you very much to our reporter Kadra and to our interviewee Kim Tae-ho-nim. Another inspiring interview for Made in Busan with Kim Tae-ho-nim, the owner of Space Tae-ho, a small gallery cafe in Mangmidanggil, where people can enjoy both art and coffee, which go together very well, in my opinion. He shared his vision of creating a welcoming space where people can experience art without feeling intimidated, making exhibitions more approachable, also accessible to everybody. He said an intriguing exhibition is currently on view or ongoing, so exploring the comfort of silence and the idea that not every moment needs words or answers. Unless you work in radio, where too much silence can be a big problem and many people get in big trouble. So that's why, if you ever wonder, we just keep talking. That's why. We can't not talk. So thank you very much to Kadra and again Kim Tae-ho-nim. 앞으로도 화이팅 하세요. I love that and I hopefully can get over for a visit soon. And if you have a lovely story you want to share, get in touch. We'd love to have your story on our show as well. Okay, today we have a text topic for you. What was the most enjoyable thing that happened to you today? What was the happiest moment of your day? Hayley, you better think about it because I'm going to ask you in a minute. 네, 여러분이 오늘 가장 행복했던,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왜 그런 순간이 너무너무 좋아했는지, 너무 뭐 의미가 있었는지 이어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2부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네,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샵 9050 pound 9050 text messages 101 KakaoTalk is free and our live chat is free as well. So get into it. All right, speaking of which, time for TTT.

0: 부산이 좋아요.
1: 부산이 좋아요.
0: 포 마이 부산.
1: 포 마이 부산.
2: 부산으로 오세요. 포 마이 부산.
3: 부산?
4: 포 마이 부산.
5: 부산 하면 포 마이 부산.
6: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7: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5 o'clock on the dot. And today is Tuesday, the 18th of August, 2026, in case you forgot. Welcome to the show.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with me, Laura McCluckie, until 6 p.m. this evening with you. Lots coming up for you. And to everybody out there on the live stream, hello. If you're on the live stream, drop me your favorite emoji. You know my favorite emoji, but drop me your favorite emoji. We're today talking about the favorite thing about your day, the most enjoyable thing that happened to you today. 여러분, 오늘 제일 좋았던 부분 아니면 제일 행복했던 순간 언제였습니까? 예,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 신청곡도 받고 있잖아요. 우리 2부에 플레이리스트를 매일매일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곡 다 받고 있고 우리는 모아서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So also send us your song requests. We have, of course, the playlist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Send us your messages. And yeah, that's it. That's it, really. #9050, #9050, text messages 101. 기억하시죠, 여러분? 문자 메시지는 100원입니다. And live stream and KakaoTalk are free. So, yeah. 최숙님 texting in, saying request songs, etc. And also saying, it feels like fall is just around the corner because the air is fresher. I went to work after the long holiday. It made me feel alive. I think we have to work.
0: 사실은 저도요. 사실은 내가... 쉬는 것보다 일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보다는 아니고, 근데 일하는 거는 진짜 좋아하고 쉬는 거는 오래 쉬면 제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스케줄 된 하루가 너무너무 좋고 내가 아무 일이 없으면 너무 그냥 게으르다. 게으르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을 진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7: We've got lots of people texting in. Ryan님, enjoying a spa at the moment. Are you enjoying a spa while also watching us? watching us on there? Yeah. Okay. Well, listen. Just you know. Don't drop your phone in the water. We've got Eliana님 texting in as well. 왕작가님, hello. 녹색님 checking in. 사랑도님, 안녕하세요. 구수님. Sam님 as well. Stop shopping, search for meaning. I love that, yeah. 근데 쇼핑도 괜찮아요, 그쵸? 예, 쇼핑도 좋아합니다. I bought air freshener from my car and I got a notification saying your air freshener has been delivered. I was very excited. That is another good moment from my day. All right, are you ready? It's a Tuesday, which means we have our weekly PD segment. And we've got Gombe PD님's Book Hidu coming up for you. So this is a video segment. If you are not already on YouTube, please search for BEFM or Busan Yeongo Bangsong. Tune in because it's time for the Book Quiz.

0: it happened. And that's why I can't wait to learn real safety tips today. And I'm sure this place is going to prepare me for disaster, like 을지연습 does for Korea. All right, let's go.
1: 저희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왔고요. 이제 지우 방학이라서 여름 방학에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까 싶어서 여기 와 보게 됐습니다.
2: 지우 그럼 혹시 나이가 어떻게
1: 지우 몇 살이야?
3: 여섯 살이야.
2: 오늘 빨간 색깔 입었네. 또 약간 소방관처럼. 네. 일부러 혹시 입히신 건가요?
1: 아, 좋아하는 옷이에요.
2: 아, 빨간색을 네. 좋아하시는구나. 여기서 어떤 체험을 하고 오셨을까요?
1: 뭐 했어? 지우 얘기해.
3: 기억 안 나.
1: 네, 지진 대피랑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 같아요. 네.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우야? 머리 위에 뭐 써야 돼?
3: 가방을
1: 오. 머리 위에 올리고. 지우야, 몸을 쓰게 해야 돼. 몸을 숙여서 대피해야 된다, 그치?
2: 맞아요. 마치 지진 난 것처럼 지금 막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우가. 부키스 준비됐나?
3: 준비됐다.
2: 맞아.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1: 네.
2: 지하철역에서 불이 나면 빨리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대피한다.
4: If there is a fire in a subway station, should you use the elevator to evacuate? True or false?
2: 맞을까요? 틀릴까요?
3: OX.
2: X. X?
1: 엘리베이터로 대피.
2: 엘리베이터로 그럼 대피하면 안 되죠, 맞죠?
3: 네.
2: 맞습니다. X 정답입니다. 오, 지우가 한 번에 맞췄습니다.
4: During a fire, the elevator may stop working and smoke may enter it. So always evacuate using the stairs and emergency exits.
3: 지우가 맞았습니까? 네.
5: 자, 도시재는 첫 번째 코스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 네.
5: 여기는 승강장, 지하철이 들어오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알소대라는 걸 해야 됩니다.
2: 알소대.
5: 알소대 알이고요. 소화하고 세 번째 대피하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리는 기능은 아까 119에 신고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상벨 같은 거를 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기능 한번 눌려볼까요? 불을 끌 때도 우리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관창이라든지 호수 같은 것도 다 리얼이거든요. 실제로 관창을 들고 호수를 잡아 끌어서 네, 개폐 밸브를 열면은 물이 쭉 들어옵니다. 자, 실수 하나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알려드릴게요. 일단 소화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소화기를. 네. 가지고 오는데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되신지 아십니까?
2: 핀을 뽑아야 됩니다.
5: 그렇죠. 네. 네. 안전핀을 뽑아야 되는데 네. 안전핀은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절대 안 뽑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왼쪽 손은 손잡이를 잡으시는 게 아니고 몸통이나 밑에 손잡이를 잡아주시고 안전핀을 제일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수를 잡아줍니다. 바람을 향해서 호수를 쏘면 될까요, 안 될까요?
2: 안 됩니다.
5: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호스를 바람을 등지고 불이 난 방향을 향해서 쏘셔야 되는데 손잡이를 누르면은 자, 이건 거짓말이죠. 내가 교육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자, 오, 실제로 진짜 지하철 갔죠?
2: 네.
5: 자,
2: 탄내가 나는 것 같아요.
5: 탄내는 제가 네, 소방관이기도 하지만 불을 지르는 방화범이기도 하거든요. 요 안에서 불을 한번 지릅니다, 제가. 불을 지르면 네, 실제로 우리 체험객들이 어떻게 대피를 하는 비상 인터폰이라는 게 있고요. 누르면 기관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기관사님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 누가 불을 질렀어요? 불이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기관사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죠? 라고 물어보면 위치 어디죠?
2: 31편성 1호차.
5: 아, 리포터님 표 마시는데요. 네. 자, 31편성 1호차가 여기 주소입니다. 잊지 마세요. 부산은? 네. 무슨 편성의 호차라고 돼 있습니다. 31편성 1호차 불이 났어요 하면 기관사님이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자, 우리 밑에 있는 소화기가 보이시면 소화기로 불을 끄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불 꺼주세요, 우리. 리프터님, 불 꺼주세요. 불이 났어요, 불. 불이 진화가 안 된다면 비상열림장치로 가라고 우리 기관사님이 얘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비상열림장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안전으로 돼 있을 거예요. 불이 나면은 레버를 비상으로 돌립니다. 우리 리포터님 한번 돌려볼까요? 네.
2: 어이.
5: 자, 이렇게 돌리고 선로 쪽에 지하철이 서게 되면 선로 쪽으로 우리 대피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All Star
3: English.
2: Hi, hi, hi. I'm your everyday star, Adrian. 죄송해요. 너무 행복했나요? Hi.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옆 동네에서 온 춤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댄아나운서 박경익입니다.
2: 야비!
3: 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진행자로 인사를 드리는데 아, 하루 만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회 없이.
2: Sounds great. 네. Yes. And it's actually our second time, but this is a story for in a little bit. 조금 이따가 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But I have a question for you, 댄나운서님.
3: 네.
2: Are you the type of person who loves trying new things? Or do you prefer sticking to your usual routine?
3: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새롭게 좀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2: 네.
3: 이 영어 방송 올스타 잉글리시
2: 네.
3: 저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싶어요.
2: I love that.
3: 네.
2: And they say one thing happy people have in common is that they keep creating new firsts for themselves. How about you, Pusta?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3: 올스타 잉글리시 지금 출발합니다.
2: 하이. So before we read the comments, because I really, really want to, 오늘부터 딱 3일 동안만 올스타를 접수하게 된 에이샤입니다. Because there's a lot of comments regarding, 민수님 언제 와요? Like, you know, or like, 이제 제가 올스타 그냥 take over 하는 건가요? 정복하는 건가요? But like, no. No. Minsu's coming back this Friday. Don't worry, he's on a summer vacation and he'll be back on Friday. But before that, I will be your everyday star. 어머, 타임이즈 골드님께서 뭐야, 오늘 화질 왜 이렇게 좋아요? 정말 그런 댓글이 많아요.
3: 맞아요.
2: 유저님이 그 이상은 못 간대요. 자리 뺏길까봐. 다은님께서 오늘 비주얼이 장난 아니에요.
3: 화질이 좋기보다도 네. 에이시아 비주얼이 빛나기 때문에
2: 전 원래 있었어요. 저는 그쵸? 계속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얘기 못 들었어요.
3: 근데 또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것도 그쵸? 저
2: yes.
3: 거의 처음이시다 보니까
2: yes.
3: 색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2: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아나운서님을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3: 감사해요.
2: 유저님께서 네. 저 아나운서님을

0: 아나운서분 지난번에 나오셔서 땀 뻘뻘 흘리고 가셨던 분 아닌가요? 민수와 맞아요. 서로 영어와 한국어 소통으로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1: 맞습니다. 땀 뻘뻘 흘리고 아 오늘도 좀 사실 흘리고 있어요. 등줄기에 땀이 좀 흐르고 있는데 아,
0: no,
1: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It's okay. We 네. got you. 그 All Star Committee가 그 community가 sorry 우리가 We got you 했어요.
1: We got you?
0: Yes. We got you 한국어로 뭐죠? 아 민수님이 이럴 때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 나 민수님보다 제가 더 한국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I got you는 살짝 우리가 like 지켜드릴게요. Like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 kind of thing.
1: 감사합니다.
0: 어 오늘도 춤추시냐고.
1: 아 오늘이요. 아 틈틈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0: Sounds good, but anyway, just in case our listeners don't know you or aren't familiar who you are, can you introduce yourself? 자기소개.
1: 네 반갑습니다. 종종 나왔었는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옆 동네에서 오전 뉴스 진행하고 있는 춤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댄싱 아나운서라고 해서 댄나운서라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박경익이고요.
0: 네.
1: 오늘 이 2층 스튜디오 제가 지난번에 살짝 구경 와보고 처음 이렇게 방송을 해봤는데 와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옆 동네보다 더 낫다.
0: No!
1: 진짜 깔끔하고
0: Are you okay? 네, 돌아가도 웅장해요. 괜찮아요?
1: 오늘만 사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지금 배경도 보시면요 마치 성공한 삶에 yes.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삶 속에서
0: yes.
1: 최고입니다 Great
0: Yes 그러면 오늘 각오 한마디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각오 한마디요? 아 일단 뭐 영어 방송이니만큼 열심히 한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0: 네.
1: 영어 표현 많이 배워가고
0: 네.
1: 또 여러분들의 그 이 퇴근길 한번 텐션을 한번 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Sounds great. Oh my god. 닥터스님이 되게 깨뜨려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온 김에 눌러 앉으려고. you, might
1: 네.
0: you might never leave. You might never leave. We never know. yeah, so back to the topic.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I talked about are you someone who loves to try new things?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Or do you prefer sticking to what you know? 이미 아는 거, 익숙한 거. Some people like keeping things familiar. Their usual cafe, their usual go-to order and routine. But as I told you before, psychologists say happy people tend to keep trying new things. 신기하게도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처음 해보는 일을 계속 만드는 거래요. It's like being a beginner again.
1: 처음 해보는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
0: Yes.
1: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도 이 영어 방송 새로운 도전이에요. 저 올 때마다 계속 계속 도파민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고 활력을 막 생기는 것 같고
0: yes.
1: 예, 새로운 도전하는 거 저도 엄청 좋아해요.
0: Yes, and it's okay if you're nervous because if you're nervous, 긴장하면 that means you care. 긴장하는 만큼 나는 그만큼 이 일에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니까
1: 맞아요.
0: I think that another really important thing is just not being afraid to be a beginner again. 나이가 어떻게 되든 항상 다시 초보자가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I think Elon Musk said that, but he's not in a good position right now. So I'm just gonna, yeah. Good word, good sentence though, you know.
1: 그리고 so, 저도 yeah. 좀 궁금한데 에이시아님도 네. 이렇게 어떻게 새로운 걸 해보는 거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익숙한 거, 루틴한 거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0: I think I'm a very routine kind of person. 익숙한 person인 것 같아요. 되게 네, 일해봐도 일할 때만 이제 평생 아이이기 때문에
1: 정말요?
0: 짜여진 night routine 있는 거 좋아하고 근데
1: 네.
0: 아 요즘에 오디세이 보고 나서 원래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좋아했지만 I'm getting more into like Greek philosophy and everything. And I think the Greek philosophers will disagree. I think they'd say that 계속 익숙한 반복되는 삶을 살면 that's not living. That's existing.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존재하는 거라고. So I think I'd like to live a little more. 아 민수 없으니까 명언 나오. No, I'm kidding.
1: 줄줄 나오네요. 예.
0: I'm kidding. I've just been doing a more reading lately. But yeah. 근데 아까 전에 도파민 얘기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I really like that because I like to share some 영어 표현 with you guys. For example, get a dopamine hit.
1: Get a dopamine hit.
0: Yes. 도파민이 확 올라오다. 그 짜릿함. So for example, like I need a dopamine hit right now. 도파민으로 때려 맞아야 돼. You know, something like that. Or that's not the direct translation, but 그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Or dopamine fix. Fix이 고치다인데
1: 맞아, 고치다.
0: 여기서는 dopamine fix 하면 도파민 충전, 수혈. Like for example, caffeine fix. You know, like caffeine, 카페인을 마셔서 커피 수혈한다.
1: 맞아, 제가 아침마다 원하는 거예요.
0: Yes, 네, me caffeine, too.
1: Caffeine fix.
0: Twin. 어, 네. 잘 맞네요. Yes, so like, for example, if we use it in a sentence, I'm scrolling through All Star English's Instagram just to get my quick dopamine fix. 이렇게 네, 저희 페르스타그램도 홍보할 겸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Yes, so today, 화요일 올스타에서는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ll right, so we're also going to do the balance game going with me. And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And of course, feel free to join.
1: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Is it Pizzy Quiz? 객관식 문제라 어렵지 않습니다. 딱 세 문제만 맞히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And don't call just yet. 아직 전화 주지 마세요. Just keep the number in mind for now. I will tell you the 전화번호 right now. 0517446601 이것만. Before there was like three, but 이것만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0517446601 And don't call just now. Our 작가님 is busy right now. Later at 6시 45분쯤에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때 전화 주시면 됩니다. Oh my god. I am so excited for you to meet this person. 이분을 만나는 게 저는 너무 네. 기대되고 신나실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하세요.
1: 맞아요.
0: Okay, are you ready?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만나보시죠.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 i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왜 이렇게 텐션이 낮으세요?
2: 저희가요.
0: 원래 아니라서요.
1: 참고로 비가 그쳤는데, 그렇죠?
2: 네. 왜냐면요, 참고로 저희가 구면이에요.
1: 아, 맞아요.
2: 뵌 적이 있었어요.
1: 뵌 적이 있죠.
0: Oh, really? 네.
2: 따로 연락도 주고 받았고요.
1: 맞아요.
0: 아,
2: 미안합니다. 구면입니다.
1: 네.
2: 자, 우선은 이제 날씨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으니까 날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주말 동안 정말 굵은 장대비가 퍼부었습니다.
0: 네.
2: So we had heavy rainfall over the weekend.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도 잠깐씩 it rained cats and dogs. 정말 기습적으로 퍼부었던 하루였는데 최근에 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I sincerely hope for a quick recovery for everyone of affected by the heavy rain. 모두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또 비 소식이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1: 네.
2: Tomorrow the low will be 25 degrees and the high will reach 33 degrees. 지난주에 비해서 기온은 조금 올라가겠고요.
1: 네.
2: There is no rain in the forecast tomorrow with just a few clouds in the sky. 구름만 조금 끼는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0: 아.
2: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rain, cats, and dogs 이 뜻이 비가 퍼붓다 이런
0: 네.
2: 뜻인데
0: It's not like 고양이 강아지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2: 아 그렇죠.
0: It's like 속담.
2: 맞아요. 이 설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It rained cats and dogs this morning but thankfully there's no rain in the forecast tomorrow. 오늘 아침엔 비가 퍼부었지만 다행히 내일은 비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네.
0: Sorry. Because like you talked about how 그 되게 날씨가
1: 네네.
0: 좀 이제 안개가 꼈다. 근데 지금 부사분들이 얼굴에 안개가 꼈다고.
1: 맞아요.
2: 근데요. No, I mean... 제가 보니까 밝기가 낮아요. 제 카메라만 조금 밝기가 낮은 것 같은데.
1: 밝기가 밝은데 약간 렌즈 자체가 네.
2: 그쵸.
1: 예, 살짝 그쵸. 거꾸로 좀 껴있어요.
0: 어머 사회생활. 네.
2: 앤디 필터 끼셨나요? 어쨌건 조금 어둡습니다. 자 그리고
0: 어머! 미스요! I'm sorry. Okay, go on.
2: 자 이제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넥터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Nexuskai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 mission ticket to our 700th floor observatory.
1: 네.
2: 민수 씨가 이제 이 시간이 왔군요.
0: 네.
2: 언제 떠나나 했는데
0: 민수님께서 되게 3시간 자다 온 것 같다고 비주얼이.
2: 아, 저 안 잤어요. 네, 자지 않았습니다.
0: 아, 자지 않아서.
2: 네.
0: 그런
2: 아니. 잘 자고 준비 잘하고 왔습니다.
0: No, we're kidding.
2: All right.
0: We're just messing with you.
2: 우리 달진님 민수가 누구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문자 요정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점점 잊혀지고 있네요. 네.
2: 그래서 날씨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Bye-bye.
2: Bye-bye.
1: Bye-bye.
3: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4: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5: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0: But you're
5: Please
0: never.
5: 생각이고, 아니
0: 그건 네 생각.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5: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
0: Welcome to the Balance Game. See how generations choose and practice some English.
1: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스타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0: 오늘은 DNA 밸런스 게임인데요. Before 어허. we get into it, I think it's hilarious. 대본 차이를 봤거든요. 민수님이 같이 했었을 때는 분명 네. 그 That's What You Think 섹션 전에 Gen Z vibes is back. Gen Z가 돌아와서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MZ 세대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뺐네요.
1: 감사합니다.
0: 같은 세대니까 민수님이 있을 때는 Gen Z 이걸 또 했는데
1: 감사합니다.
0: Anyway, so back to our topic. So many people think if you think of DNA, they think of DNA.
1: DNA.
0: Sorry. But honestly, I think of the double helix structure and the sugar phosphate backbone. But anyway, but that was just like my sciencey part coming out. 근데 DNA is simply our body's instruction book. Mm-hmm. It's like our body's blueprint. 그러니까 it helps shape who we are and affects how our bodies grow and work. DNA는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It's like a cookbook.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
1: 네.
0: And do you know which animals are genetically closest to humans? So genetically, 유전적으로. It is chimps and bonobos. So their DNA is about 98.8% similar to ours. 인간과 DNA가 가장 비슷한 동물이 침팬지와 보노보라고 하는데요. 무려 98.8% 정도 비슷하다고 해요.
1: 와, 98.8% 정도면 거의 똑같다고
0: yeah.
1: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yeah.
1: 그 중에 약 1.2% 차이가 이제 인간이냐, 침팬지냐, 보노보냐. 아, 네, 생김새나 이제 발달 같은 네. 엄청난 차이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0: Exactly. 너구리님께서 보노보노요.
1: 보노보노가 아니라 보노보. 저도 처음에 보노보노인 줄 알았어요.
0: 저도.
1: 심지어 보노보가 뭔지 잘 몰라요, 지금. 네.
0: Me too, but that's what we're going to talk about today. Those genetic differences are linked to things like brain development, language, and even the body structure that allows us to walk on two legs. 결국 그 작은 차이가 뇌의 발달부터 언어, 그리고 두 발로 걷는 신체 구조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1: 네.
0: 혹시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Like 침팬지 보노보? 없으면 말고요. 검색해보세요. But yes.
1: 아, 보노보가 이렇게 생겼군요.
0: 네, 저희는 오. 지금 사진이 보이거든요.
1: 네네.
0: Just for like, can you zoom in? This is what the chimpanzee and bonobo look like. 네, 아나운서님은 멘트 하셔도 돼요.
1: 이렇게 봤을 때는요.
0: 네.
1: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0: 네.
1: 네. 이런 종류가 있었네요. 침팬지 그리고 보노보.
0: Yes. 오.
1: 침팬지는 아는데 자 보노보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보노보는 크게 보노보도 크게는 이 침팬지과에 들어가는 유인원이라고 하네요. 원래 침팬지는 팔이 길고 어깨와 가슴통이 두껍고 또 넓고요.
0: 네.
1: 반면에 이제 보노보는 다리가 길고 근육이 있고 전체적으로 좀 길쭉한 체형이라고 하네요.
0: Okay.
1: 그런데 에이시아,
0: yes.
1: 혹시 그거 아세요? 의외로 생쥐도 인간과 85% 정도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해요.
0: Oh wow, 전혀 안 닮았는데. Like mice share about 85% of their genes with humans. Interesting, isn't it? So no wonder they're so important in scientific and medical research.

0: They've been helping us understand and improve our human health.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밸런스 게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DNA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Round one.
0: Would you rather have DNA that gives you flawless looks or God-tier talent DNA?
1: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완벽한 외모 DNA, 타고난 재능 DNA.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보내주시고요. 왜 선택했는지 이유도 함께 보내주세요. 자, 샵 9050 카카오 메시지 너튜브 댓글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한 통에 100원입니다.
0: Yes, 여러분 댓글에 있는 여러분 집중하세요. 지금 완전 딴 얘기만 하고 있어요. It's like Minsu. No, I think it's funny. This is why I love All Star English because like 저희 완전 가족 같아요.
1: 맞아요.
0: But anyway, 오 집중하시고 계시네요. Like thank you guys so much. So what do you think?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완벽한 외모 DNA versus 타고난 재능.
1: 외모냐 재능이냐?
0: 네, 어떤 거 선택? 하실 것 같아요?
1: 저는요 재능 타고난 재능 DNA.
0: 네, why?
1: 재능으로 한번 성공해 보고 싶어요.
0: 외모로는 성공 못 하나요?
1: 이게 사실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분명히 네. 그 재능이 주는 네. 재능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뭘 해도 좀 쉽고 빠르게 원하는 목적까지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0: yeah,
1: 때문에
0: Yeah, like, if you have the combination of talent plus 노력, 재능 and 노력 합쳐지면 you're like God-tier DNA, you know?
1: Yeah.
0: Yes, exactly. I think I would also go with 재능.
1: 재능.
0: Because like, 요즘에 너무 예쁘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많기 때문에
1: 에이샤님은 이제 외모 DNA는 이미 가지고 있다.
0: No!
1: 그래서 재능 DNA를 갖고 싶다.
0: No. 아니, 저 재능도 있는 것 같아요. I'm sorry, but it's true. But yeah, anyway, so you know what people say. Daughters take after their dads, and sons take after their moms. 딸은 아빠 닮고 아들은 엄마 닮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뜬 나온 손은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1: 저는요 외모는 정말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0: 아~
1: 거푸집이라고 있어요. 거푸집.
0: 네.
1: 거푸집이라고 okay. 이제 이 모양을 찍어내는.
0: 네네네네.
1: 맞아. 역사적인 물건
0: 네네네,
1: 있잖아요.
0: 알아요. 네.
1: 거푸집. 이에요 별명이.
0: 아 정말요?
1: 찍어낸 듯한.
0: It's like a printing press. 인쇄. 네,
1: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성격은 완전 어머니 쪽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0: 야
1: 에이시안 어때요?
0: I think when I was younger 어렸을 때는 아빠 닮았다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크면서 엄마 닮았다라는 소리를
1: 그래요?
0: 정말 많이 듣고
1: 오.
0: I think 성격 is like half and half really
1: 반반
0: Yeah, I definitely get my hard working ethic like from my mom.
1: 네.
0: Like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랑 일하고 공부하고 이제 막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 확실히 엄마를 닮았고. And I think creativity wise, I think I got it from my dad. 창의성은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1: 좋은 so, 것만 다 이제 닮으셨네요.
0: I think well 근데 엄마 네. 달리기 못 하는 거 닮아 가지고. Like 아빠가 운동을 진짜 잘하시는데 전 진짜 못 해요.
1: 그래요?
0: 그래서 운동 하나 빼고는 I think I'm really lucky. I think I got like the genetic lottery 그 유전 로또 탄 같아요. 아 이러면 또 엄마 우시는데. anyway, but yes. So back to we have some stuff to share with you. According to genetic research, people often say that things like intelligence, 지능, like IQ, right? Athletic ability, 운동신경, health risk, 질병, and even hair loss. 탈모. Come more from your mom. 정말요?
1: 처음 알았어요.
0: 저도 몰랐어요. 탈모는 엄마한테 오는지 몰랐네요.
1: 아빠에게서 네. 물려받는 DNA는요. 눈동자 색이랑
0: 오.
1: 주량,
0: 아.
1: 코 크기,
0: 네.
1: 치열, 그리고 감성.
0: 오. 네.
1: 감성이 아빠에게서 물려받는다고 하네요.
0: I think that's kind of true. 저 태어났을 때 파란 눈으로 태어났다가
1: 아 진짜요?
0: 네, 나이가 크면서 점점 갈색으로 바뀌었는데 like that's like 눈동자색 and
1: 네.
0: like I think me and my dad similar aesthetic인 것 같아요. 비슷한
1: 아,
0: 감성. 감성을 aesthetic이라고 하는데요. But yes, but it's not 100% from mom or 100% from dad. Most of our traits are shaped by a mix of genes from both parents along with our environment and life experiences. Did you know the DNA is just one cell, like that one cell is about 2 meters long if you stretch it out.
1: 2 meters?
0: Yes.
1: DNA 펼치면 그러니까 이제 2m가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0: 네.
1: 아니 그렇게 긴 DNA가 어떻게 그 작은 세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0: this
1: 건가요?
0: This is so cool because this is what I'm learning in school right now. It's tightly wrapped around proteins called histones and folded up again and again. The histone이라는 단

0: You're stunning. 이렇게 하면 완전 뭐 LA vibes 느낌 나는데
1: 네.
0: 어떤 표현도 많이 쓰냐면요. You're flawless.
2: You're flawless.
0: Yes. So flawless is like 팔방미. 그냥 like 얼굴 말고도 성격도 you're flawless. 진짜 흠잡을 데 없어. 쓸 수 있어요. Like you're flawless.
2: Aisha, you're flawless.
0: Thank you. You're a solid 10 out of 10. 다음 표현 is you're a solid 10 or you're a solid 10 out of 10. 10점 만점에 10점이다.
1: 좋은 표현이다.
0: 네, 이렇게 쓸 수 있어. Or like you could always say like you're a solid 4. 이러면 안 좋게 할 수 있겠죠? Like Minsu, you're like a solid 4. I'm sorry. I'm joking. You're like let's say you're a solid like 11. Fine. But yeah. 안 나가셨겠죠? But yes. So are you ready for the next balance game?
1: 네.
0: 두 자, 번째 준비되셨나요?
1: 두 번째 DNA 밸런스 게임. 주제는 뭔가요?
3: Round 2.
0: Would you rather have DNA that puts you in the top 1% as a singer, dancer, or athlete? Or DNA that puts you in the top 1% in academics, your career, or business?
1: 아,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노래, 춤, 운동 중 하나 를 하면 무조건 상위 1%인 DNA
0: 네.
1: versus 공부 일 사업 중 하나라면 무조건 상위 1%가 되는 DNA.
0: Yes, wow. versus 발음 완전.
1: Versus.
0: Like, yes. Yeah. 그러니까 이거 예체능 versus 다른 모든
1: 그쵸?
0: 다른 건가요?
1: 노래 춤 운동 쪽 네. 예체능 쪽 그리고 공부 일 사업. 아 네. 이거는 뭐 다 갖고 싶긴 한데.
0: Yes.
1: 그렇죠. 여러분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왜 선택했는지 이유도 좀 보내주시고 샵 9050 카카오 메시지 너튜브 댓글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문자는 한 통의 100원입니다.
0: 네. 오케이. What do you think? 어떤 거 고르실까? 저는 너무 쉬워요.
1: 어떤 거예요?
0: 저 무조건 공부일 사업.
1: 공부일 사업. 오.
0: 네. 그래서 like, 이러면 일단 인생이 편하잖아요.
1: 아 그래요?
0: I don't know. What do you think?
1: 저는 노래 춤 운동.
0: 아 정말요?
1: 네.
0: 아, 댄나운서.
1: 맞아요. 저는 이제 춤추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0: 네.
1: 그 아이돌 같이 춤 잘 추고 또 이제 그러신 분들, 댄서분들의 그런 인생을 약간 동경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말 잘 추면 무조건 상위 1%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상위 1%가 되면
0: 네.
1: 뭔가 이 부와 명성과 이런 것도 이제 다 따라오기 때문에
0: Yes. Yeah, I definitely agree on that too. But I don't know. I feel like 저는 어렸을 때
1: 네.
0: 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1: 아, 그래요?
0: So I feel like when I was younger, I was more into dance. But as I grew up, I think I just started, my interest started shifting.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진짜 공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I'm not just saying that to look like a nerd. 범생이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Really, I just, that's my opinion. But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on the top four talents Gen Z wishes they had. 요즘 젠지들이 부러워하는 재능을 살펴보면 first up looks and style. 1위 외모 스타일 재능. 희수 님 also said I'd rather choose good looking because it's helping us in life. So, I guess she also agrees with this. 즉 effortless cool. I love this. 타고난 비주얼을 부러워한대요. Effortless 이거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Like effortless cool or effortless chic. 한국말로 하면 되게 꾸안꾸 별로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되게 시크하고
1: 네.
0: 쿨한 거 있잖아요. I think that's a huge trend lately.
2: Effortless cool.
0: Yes. And you know those people who just look effortlessly cool, right? They've got great proportions, amazing skin, or they just have great style or amazing aura. Like they don't even seem to try. That natural effortless vibe. What's 2위?
1: 2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또 이제 보시면요. 닥터 순님께서 공부 일 사업 또 DNA 선택을 해주셨는데
0: 아~
1: 예체능은요 재능이 네. 상위 1%여도 성공
0: 네.
1: 보장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말씀해주셨네요.
0: I would agree with that.
1: 그쵸?
0: Yeah, that makes sense.
1: 요즘엔 뭐 운동이고 재능이고 춤이고
0: 네.
1: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다 보니까 1%로도 좀 쉽지 않겠다. 0.1% 정도 되면은 어떻게 닥터수님 좀 생각을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2위 또 발표해드리자면요. 2위는요. 멘탈 자기관리 재능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중독과 번아웃이 정말 흔하잖아요.
0: 네.
1: 현대 사회가 또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머리만 대면 잘 수 있는 것 잠을 못 자는 것도 좀 문제잖아요. 2030 세대들이 잠을 잘 못 잔대요. 새벽에 자주 깨기도 하고
0: 아나운서님이랑 이런 거 되게 뭐라 하죠? 지식이 많다? Like what is that? Like I don't know. I don't even know the Korean anymore. 이게 영어로 말할게요.
1: 그렇죠. 요즘 이제 현대 사회의 이제 문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만 대면 잘 수 있는 뭐 또 갓생을 꾸준히 유지하는

0: 이런 강철 멘탈을 엄청난 재능으로 또 본다고 하네요.
1: And the third is the talent for making content. 3위는 SNS 콘텐츠 만드는 재능인데요.
0: 맞아요.
1: Some people can turn even the most ordinary day into a fun short videos. Like they just know how to make things interesting and build their own vibe online. I agree with this.
2: 저 되게 영상 그냥 진짜 안 좋게 찍는 것 같은데 PD님들이
0: 네.
1: It's like they have like the magic hands. It's like 재밌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0: 저도 오늘 이 라이브 썸네일 보시면 저희 놀랐잖아요. 그렇죠?
2: 네.
0: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2: 그러니까요. 네. It's like they have the talent for this. What's 4위?
0: 4위는 바로 돈 버는 재능. 아, 돈 버는 재능.
2: 네.
0: 적수환이 좀 있어야 돼요. 매달 월급만 기다리기보다도 부업, 주식 주식 요즘 정말 붐이잖아요. 그렇죠?
2: I don't know. 아직 몰라요. 모를래요.
0: 디지털의 자산 등과 네. 같이 이 파이프라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제 능력, 경제 감각.
2: 네.
0: 젠지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런 건 저도 좀 부럽긴 해요.
2: 어떤 거요? Just like 경제?
0: 네, 맞아요. 저 경제 지식도 좀 많이 없기도 하고
2: 네.
0: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로 참 이 돈을 좀 벌거나
2: 네.
0: 부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들 보면
2: 네.
0: 많이 부러운 것 같아요.
1: Me too. I'd say that 부러운 게 like people who know how to make more money or like spend their money or just like be like I don't know like or people who are really good at I don't even know how to say this. People who are articulate. That's another topic. But articulate 하면 되게 말을 잘하시는 분들인데 재밌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 정돈을 되게 잘해서 이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0: 맞아요.
1: I think that's really cool. Or like how to make money out of money. 돈을 굴려서 더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Like I think like I don't know like Warren Buffett or something. Like I don't think that's one thing I want to learn. So 그런 거. Yeah. 아, 그 코코코 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박학다식.
0: 박학다식 네, like 그, that. 맞아요.
1: 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박식하다. Yes. That was the Korean.
0: 맞아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다 보면
1: yes.
0: 자연스럽게 이야기거리가 또 많아지고
1: 네.
0: 또 그런 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1: yeah,
0: 어떤 주제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1: Yeah, definitely. Actually, the interesting fact is 엄마가 아빠 그거 보고 반했대요.
0: 아 정말요? 약간 박학다식한.
1: 네, 여러 면에서 다 알고 있어서 like. But anyway, 혹시 갖고 싶은 재능 있으신가요?
0: 저요, 갖고 싶은 재능? 아 이거 재능이라고 말해도 되나 싶은데 저는 영어 방송 올 때마다.
1: 네.
0: 아, 영어 잘하는 것도 좀 재능인 것 같긴 해요. 네, 진짜로. 영어를 저도 이제 뭐 어찌됐든 수없이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해왔지만
1: 그쵸.
0: 분명히 공부를 그렇게 막 많이 하지 않아도 영어 자체, 영어를 그냥 잘한 친구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인지는 모르겠어.
1: I get, 살짝 이영진님.
0: 맞아요, 맞아요.
1: 저럼. 그 I think that's important. It's like it's okay if you get the grammar wrong. 그래머 틀려도 괜찮아요. Because like I think it's more about knowing the culture, 문화를 알고, and like just being exposed to like All Star English, right? Just being exposed to 영어 잘 쓰는 사람들. It's like 굳이 문법 다 하나 하나 맞는 것보다는 어떻게 문장을 쓰고 어떤 표현을 쓰고 그런 거 배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Like
0: 맞아.
1: watching interviews of celebrities talking, right? That's good. Honestly, because I was born in South Korea. 여기서 태어나서
0: 네.
1: I went through the same English classes you did. I went through the same 모의고사. I went and I sucked at grammar. I didn't know how to, I sucked at spelling too. 진짜 spelling 그런 거 하나도 못 했는데 I think just being like watching a lot of music videos. Like, 뮤직비디오 많이 보고
0: 네.
1: Like, watching a lot of TV shows. That's where I actually learned English. Rather than a textbook. I'm not saying textbooks are not helpful. But like, 그런 like 미드 많이 보는 게 진짜 도움 되긴 해요.
0: 그래요?
1: 노래 따라 부르고 매일매일 조금씩 쓰고 Like, I feel like, yeah, that really helps. Sorry.
0: 재능은 이제 뭐 실패하긴 했지만 노력으로 한번 잃어보겠습니다.
1: 다니엘님께서 I 네. want to have photographic memory. 혹시 photographic memory가 뭔지 아세요?
0: 아니요, 뭘까요?
1: It's like 그러니까 머리에 뇌에 사진이 있는 거, 사진기가 있어서 이 페이지를 보면 딱 사진 눈으로 사진을 찍고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0: 기억력.
1: 네,
0: 와.
1: It's like photograph 딱 사진 찍듯이 기억하는 걸 photographic memory라고 하는데, 야 저도 그거 부러운 것 같아요.
0: 맞아요.
1: Yes.
0: 기억력 좋으면
1: 네.
0: 이것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점수 많이 딸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I think I'm really horrid in that sense. 저 그런 거 진짜 못해요, 기억하는 거.
0: 아 그래요?
1: 네, I feel like anyway that was me. So 재능이 타고났다. 영어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You're a natural. Like this is 완전 원어민 표현. You're a natural. 그냥 너 진짜 타고났다. 천재인데 되게 natural.

0: natural 그냥 nature 자연이잖아요.
1: 네.
2: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혹시 따라 해보실래요? You're natural.
1: You're natural.
2: Yes.
1: Yeah. You're natural.
2: Or you were born to do this. 너 이거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Like I feel like you were born to be like an announcer slash entertainer. I find I see that in your videos. Like I get the vibe off that. 알아 혹시 알아들으셨나요?
1: 그 아나운서 하기 위해 태어났다.
2: 네,
1: 네 그렇죠.
2: 그게 보여요. Like I feel like you're just born to like be an announcer and entertain people kind of thing.
1: You are born to be a doctor.
2: Thank you.
1: Or 뭐, MC.
2: Yeah, thank you.
1: 다 나온 것 같아요, 진짜.
2: Yes. But yeah, 여유롭게님께서 돈보다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재능이 있고 싶어요. Ooh, yes, because there are some things you cannot buy with money. 돈으로 다 살 수 없는 게 많잖아요.
1: 맞아요.
2: Like, 행복 or like all these things that you cannot hold, I guess. But yeah, 어머 유저님께서 저는 그냥 출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Where did that start? Sorry, I couldn't read all the comments. Can you please explain a little bit? 닥터스님, 저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능은 잠들고 싶을 때 아무 때서나 언제든지 잘 자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 진짜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2: Yeah.
1: 잠기가 이제 예민하거나 밝다 보면 아 진짜 막 잠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2: Yes. Let's see. Let's read more comments. 너구리님께서 Born to be 아이돌이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게 요 문장이랑 맞아요. 똑같은 문장. You were born to be an idol. You were born to be a teacher. 그냥 뒤에 born to be a and then 직장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I'm just looking at all the other. Hey, Kevin Pak님, he said, can she say that on? Oh well, Kevin Pak님, can you ban Minsu, please? 저 왜 이런 것만 읽히죠? 제일 처음으로. Oh, Minsu said everyone listen to Asia. Thank you so much. You're a natural. Yes. So 오늘의 표현, you're a natural. You were born to do this.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러면 다음은 실시간 전화 연결 전 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 It's time for Easy Peasy Quiz. What's your EBQ? 만나볼까요?
3: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Easy Peasy Quiz. 자,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히시면 됩니다. 자, 푸짐한 선물 기다리고 있죠?
2: 네. One right, coffee's yours. Second right, chicken combo. Third right, 5만 원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맞습니다. 1번 맞히면 커피, 2번 맞히면 치킨, 3번까지 맞히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2: 전화번호 듣고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Okay, here's the 전화번호 051-744-6601.
1: 네.
2: And just in case 051-744-6601.
1: 051-744-6601 지금 전화 주세요.
2: 아, I don't even need to look at the cue sheet for this. This is Shut Up and Dance by Walk the Moon.

0: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1: 아,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 반갑습니다.
0: 혹시 어디에 사는 누구신가요?
1: 아, 저는 명지에 사는 택시하고 있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0: 어, 안녕하세요? 어, 근데.
1: 네, 반가워요.
0: 어, 그러면 박진수님, 혹시 네. 그러면 운전할 때 올스타 들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네.
1: 아, 이거 한 2, 3년 전에 알았는데 어떻게 알고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2: 2, 3년이나 되셨어요. 어,
0: 그러면 저 초창기부터 있으셨네요.
1: 완전 이게 이제 중간 네.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0: 정말요?

0: 감사합니다.
1: 네, 비가 좀 오다가 또 그치긴 했는데 운전하시는 거 뭐 어려움은 없으세요?
2: 아, 요즘 뭐 날씨가 더워서 좀 힘들었는데 요즘 비가 와서 좀 괜찮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0: 아, 네. 맞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황금비를 했어요. 황금비.
1: 맞아요.
2: 맞습니다.
0: 그러면 혹시 하나 딱 질문 드리자면 올스타를 들으면서 도움이 되시는 점 있으신가요?
2: 이게 이제 주로 택시를 하면서 듣는데
0: 네.
2: 중간에 이제 이게 뭐 길하고 같이 안내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저한테 이렇게 좀 제가 이게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0: 그럼 오늘 하고 하시면 되겠네요.
2: 네.
1: 좋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1단계 퀴즈
0: 네.
2: 네네.
1: 나가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네. 문제 커피 쿠폰이 걸려 있습니다. 자, 네. 부스타들도 함께 맞추고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선물 드릴게요.
0: 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퀘스천 넘버 1.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best answer. 알맞은 것 고르시면 되는데요. Someone says, How are you? What is the most natural answer? 같이 해볼까요? 저한테 네. 물어봐 주세요.
1: How are you?
0: A.
2: 야,
0: 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A, B, C 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So, How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A. I'm good. Thanks. B.
1: How are you?
0: I'm a student. C.
1: How are you?
0: I'm 30 years old. What's your answer?
1: Mm-hmm.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인이라면 자동적으로 이 말 나올 텐데요. 느낌이 오시나요?
2: 네네.
0: A, B, C 중에서 어떤 거인 것 같나요?
2: A.
0: 어? 어? 예! 맞아요. How are you?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정말 많이 가르치잖아요.
1: 맞아요. 자동 반사죠.
2: 좀 yes.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yes, 정답이었습니다. So 어떤 쿠폰 있죠? 아니, 어떤 선물이 있나요?
1: 아, 어떤 선물이 있냐면요. 네. 1단계를 마치셨기 때문에 올스타가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0: And 혹시 만약에 외국 손님이 타셔서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Like, I'm doing good. 저 잘 지내요. 아니면 네. pretty good. 잘 지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2: 네.
0: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준비되셨나요?
2: 네.
1: 자, 2단계 퀴즈는요. 치킨 세트 걸려 있습니다.
0: 네.
1: 두 번째 도전 가시나요?
2: 네.
1: 가겠습니다. 네.
0: Okay, question number two.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something you would usually find in a kitchen? A. Refrigerator. B. Microwave. C. Pillow. D. Dishwasher. 조금 도와주실래요, 아나운서님?
1: 네. 자, 키친이 주방이죠? 주방입니다. 다음 중 주방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0: 혹시 보기 기억나시나요?
2: 아예 한 번만 더 들려주십시오.
0: 네. 네. 네, 주방에서 볼 수 없는 건 A. Refrigerator B. Microwave C. Pillow D. Dishwasher 감이 오시나요?
2: 네네.
1: 뭘까요? 벌써 A. 오셨어요?
2: 네.
1: 볼 수 없는 것.
2: A.
0: 자. 한 번 더요. You got this. A. Refrigerator. B. Microwave. C. Pillow. D. Dishwasher.
1: 뭘까요?
0: 일단
2: 피티워터 마이크로웨이브 다
0: 전자레인지죠.
2: 예, 예, 전자레인지 다 저기 다 있지 않습니까 주방에?
0: 네, 그쵸? 있죠. 그리고 refrigerator는 냉장고였고요. 그럼 지금 예, 두 가지 예. 초이스 pillow이랑 dishwasher. 사실 dishwasher는 한국에서 많이 안 쓰긴 해요. 손으로 하다 보니까 what do you think? 예, 예. pillow일 것 같나요? dishwasher일 것 같나요? 주방에서 안 쓰는 것.
2: 예, 예. A, 아, 그러니까는 B, B, 첼로, 첼로.
0: 필로.
1: 필로.
0: 맞습니다.
1: 정답. 필로.
0: Yes. 필로. 베개. 그리고 dishwasher가 뭐냐면요. 식기세척기. 한국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식기세척기였습니다. So A.

0: A was refrigerator, 냉장고. B was microwave, 전자레인지. And then C was 베개, pillow. And then D was dishwasher, 식기세척기. 네, 어떤 게 기다리고 있죠? 어떤 선물?
1: 2단계 마치셨기 때문에 올스타가 커피 쿠폰 그리고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0: 축하드려요.
1: 자, 그럼
2: 감사합니다.
1: 대망의 마지막 퀴즈 도전하시겠습니까?
2: 네.
1: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이 걸려 있는데요. 도전하시겠습니까?
2: 감사합니다. 도전하겠습니다.
0: 안 떨리시나요? Aren't you nervous?
2: 아, 이게 아까 필로가 전 또 피로 들리고 이게 좀 억수로 이렇게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1: 아, 네.
0: 제가
1: 네,
0: 예.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릴게요. Like we got this. 저희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예. 그럼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Question number 3.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most natural English expression. 대화를 듣고 가장 괜찮은 영어 표현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Okay. 아나운서님, are we close to the airport?
1: Yes. 거의 다 왔습니다.
0: How do you say 거의 다 왔습니다? Naturally in English. 거의 다 왔습니다는 영어로 네, 보기 나갑니다. A. We are almost over. B. We are almost away. C. We are almost there. 아, 어렵네요.
1: Mm-hmm.
0: 아주 비슷하죠? 지금 다 we are almost은 똑같은데 다른 점이 over, away랑 there인데요. 거의가 almost이죠?
2: 그럼 yes, 다 yes, yes.
0: 어?
2: Yeah.
0: 네? 확실하신가요?
2: 예, yeah, almost there. Yeah.
1: 아니, 기사님께서 이제 김해공항으로 승객을 이제 모시고 가는 길인데
2: 네.
1: 이런 말씀 한번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2: 제가 해본 것도 같아요.
1: 어, 진짜요?
2: 예, 예.
0: 정말요?
2: 예, 예.
0: 정답입니다.
1: 정답! We are 아, almost there.
0: 네. 예를 들어서 we are almost over 이러면 우리 거의 헤어졌어. 그러니까 그 관계 끝났어가 될 수 있고 we are almost away 는 살짝 우리 거의 다 갔다. 근데 we are almost there 우리 거의 다 왔어. 정답입니다.
1: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0: Yes.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1: 아니, 세 문제 다 맞히셔가지고 올스타가 커피 쿠폰, 치킨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항상 진짜 운전 안전 운전하시고요.
2: 네네.
1: 네.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좀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편하게 좀 해주세요.
2: 제가 한 8-9년 전에
1: 예
2: 가족들 데리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1년 동안 여행만 했거든요.
0: Really?
1: 와.
2: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대학 때 배낭 여행으로 뭐 유럽도 가고 전 세계를 다 여행했는데. 뭐 프랑스 니스나 깐느 아니면은 뭐 이태리 나폴리 뭐 베네치아 뭐 멕시코 칸쿤 마이애미 수많은 제가 이렇게 해안가 도시를 다 가봤거든요.
1: 네.
2: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가본 곳 중에 제일 좋은 데는 강할리 같아요.
1: 아 강할리 부산 강할리
2: 명언. 낮에 가도 좋고 밤에 가도 좋고 네, 강할리가 좀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와
1: 좋습니다. 또 기자님께서 네, 추천해 주시는 명소가 있습니다. 최고기 때문에. 네.
0: Yes. 혹시 여기서 끼어난 캐나다 어디 가셨어요? 기억나시나요?
2: 네?
0: 캐나다 어디 가셨나요?
2: 캐나다는 밴쿠버도 갔었고 한 30년 전에는 저기 밴프에서 저기 네. 가이드도 조금 하고 그랬습니다.
1: 와, 정말 많은 경험 하셨군요.
0: 네. Yes,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1: 바이바이.
2: 너무 감사합니다.
1: 와.
0: 와, 정말 능력자시네요. 근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1: 오늘이요? 네. 아, 뭐 아쉬워요. 이거 지금 한 시간 이렇게 금방 지날 줄 몰랐는데.
0: 그쵸, 재밌죠.
1: 네.
0: 또 오세요.
1: 네네.
0: 네, 제 능력에는 없지만 PD님 들으셨죠?
1: 불러주실 거죠, 네.
0: Yes, it was so nice seeing you again, and thank you so much. Bye.
1: Bye, bye. Thank you.
0: Okay, we are taking a short song break again. This is Shut Up and Dance by Walk the Moon.

0: the Wi-Fi password?
1: Can I get the Wi-Fi password?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2: All-Star
3: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4: 맞다 맞다. All-Star.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4: 어,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can you get a little more of the background? 배경이 조금 더 나오게 찍어주실래요? When you say, can you get a little more of the background, you're asking the person to include more of the scenery behind you in the picture.
1: Yeah.
0: 그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해봤는데 이 사람만 있어. 이 배경이 잘렸을 때 좀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시면 좋은 표현 바로 get something in입니다. 사진 찍을 때 get something in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나 뭐 사물이 사진 안에 나오게 하다, 프레임 안에 담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1: Yes, and get here 단순히 얻다라는 단어보다는 사진을 찍는 상황에서는 사진 안에 담다, 나오게 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Exactly. 그래서 예를 들면 can you get the whole building in? 건물 좀 전체가 나오게 찍어주실래요? 혹은 뭐 can you get all of us in? 저희 다 나오게 찍어주실래요? Or can you get a little more of the ocean in? 바다가 조금 더 나오게 찍어주실래요? 그래서 뭐 사람이나 건물 풍경 등 사진에 좀 담고 싶은 부분을 바꿔서 다양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Yes, so for example,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는데 뒤에 있는 유명한 건물이 잘렸다 하면 Can you get the whole building in? Like, sorry, but can you get the whole building in? 가족 사진인데 한 명이 잘렸다 하면 Can you get all of us in? Mm-hmm. 그리고 get in 사이에 내가 사진에 넣고 싶은 걸 바꿔주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Like, can you get boogie in the picture? Like, something like that.
0: Exactly. Get something in만 사실 기억해 두시면 사진에 뭐 사람을 더 넣고 싶다, 배경을 더 담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하게 써보실 수 있겠는데요.
1: Yes! 그럼 첫 번째 표현,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해보겠습니다.
2: Excuse me,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3: Sure. Say cheese.
2: Cheese.
4: Can you get a little more of the background?
3: Sure. Let me back up a little.
2: Check out.
4: Perfect. Thank you.
2: Wait, one more. The lighting is perfect. Check out, check out, check
4: out. Oh, I think we got it.
3: Trust me. I know what I'm doing. I'm good at this.
4: I only asked for one picture.
3: Girl, you'll thank me later.
0: 다들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민순이의 짜증내는 소리가 없네, 오늘은.
1: Yes. 없어요.
5: So what's our next expression?
0: 오늘의 두 번째 표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Would you mind taking one vertically? 세로로도 한 장 찍어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네. 세로 사진이면 더 좋겠다 싶을 때 있지 않아요?
1: 맞아요.
0: 가로로 찍어주셨는데 세로로 좀 찍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vertically, 세로로, 반대로는 horizontally 해서 가로로라는 뜻입니다.
1: Yes, another tip is 세로, 시옷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V잖아요. So vertical, 세로 is vertical, you know? Or horizontal. Horizontally 하면 가로로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Oh, very good. 역시 공부 잘하는 대학생 다르네요.
1: 감사합니다.
0: 방법이. 그럼 이렇게 바로 응용해 보실 수 있겠네요. Would you mind taking one horizontally too? 가로로도 한 장 찍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Would you mind는 저희 많이 다뤄봤는데 상대방한테 정중하게 부탁할 때 정말 유용한 표현이라서 부탁을 하실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해
1: yes.
0: 주실 수 있겠습니다.
1: 야, 그러면 사진을 조금 더 찍어달라고 하고 싶다면 Would you mind taking a few more?
0: Mm-hmm.
1: Yeah, like that. 몇 장만 더 찍어주시겠어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Would you mind taking one without the flash?
1: Yeah.
0: 플래시 좀 없이 찍어. 너무 근데 니리한 거 아니에요? 부탁하고 있는데.
1: 사진 건져야죠. 어쩌겠어요. 그래서 sorry랑 would you랑 please를 붙이는 거예요.
0: 제가 이걸 쓰면서도 이걸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도 되나.
1: No, but sometimes they ask you first.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이 horizontally 원하세요? Vertically 원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0: 정말 센스 있어요. 사실 여기 지금 두둥님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인 특! 마지막이라고 막 10장 연속 다다다다다 찍어주시는.
1: 맞아, 하나는 건지겠죠.
0: 한국인 짱입니다.
1: Yes, nice. 좋습니다. 그럼 실제 대화로 한번 들어볼까요?
0: Okay.
2: Excuse me,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4: Sure.
2: Would you mind taking one vertically too?
4: Of course.
2: And would you mind taking a few more?
4: Sure.
2: Oh, and would you mind taking one without the flash?
4: Sure.
2: Maybe one horizontally too.
4: Anything else?
2: Yeah, actually, could you take some, take some from this side too?
4: Seriously?
1: 좀 짜증나네.
0: 진짜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에이시아?
1: No. 그런 적 없어요. Right? No.
0: 한 장만 찍어줘도 thank you so much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 Yeah, that's me.

0: 오늘 마지막 표현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마지막 표현입니다. Could you take one from a little farther back? 조금 더 뒤에서 한 장 찍어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이 너무 가까이 나만 있을 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이 좀 잘 안 나왔을 때 이런 표현 써보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farther back 하면 조금 더 뒤에서 더 뒤쪽에서라는 뜻입니다.
1: 그러니까 사진 찍어주는 사람에게 조금 뒤로 가서 찍어달라고 할 때 Could you take one from a little farther back?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네요. 반대로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찍어달라고 하고 싶으면
0: 그럴 때는 뭐 farther back 대신에 close 넣어서 Could you take one from a little closer?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찍어주시겠어요? 근데 사실 이 위치나 각도를 바꿔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데 Could you take one from over there? 저기 가서 한 장 찍어주실래요? Or could you take one from this angle? 이 각도에서 한 장 찍어주실 수 있겠나요?
1: Yes, 그러니까 이제 from plus 위치나 거리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So like farther back, closer, over there, this angle. 사진 찍을 때 은근히 하고 싶었던 말들인데 영어로 이제 나오기는 좀 어려운 표현들이었는데 like this is so helpful. Yes. 그러면 솔직히 이거 많이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다리 좀 길게 나오게 찍어주세요.
0: 다리 그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1: 네, 맞아요. What do you say?
0: 사진을 좀 이렇게 낮은 각도에서 아까 you mentioned that, right?
1: Yeah.
0: 약간 이런 각도로 찍어야 되는데 could you take it from a lower angle? 좀 낮은 각도에서 찍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만약에 친구였다 그러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 Can you make my legs look a little longer?
1: Yeah.
0: 야, 나 다리 길게 좀 찍어줄래. Or can you make me look a little slimmer?
1: Yeah.
0: 날씬하게 좀 찍어봐.
1: Yeah. Or like you could be like, so like you can guide them. You'd be like, so my feet has to touch like the end of the camera lens, like the end of the grid.
0: Oh my gosh.
1: 다리 그리드 이제 그 끝쪽에 닿게 그때 이렇게 그렇게 찍어달라라고 말도 하고 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1: Yes. 그럼 마지막 표현도 대화로 들어볼게요.
0: Asia, could you take one from a little farther back?
1: Sure, no problem.
0: Maybe a little farther back.
1: Okay, sure.
0: Or can you make my legs look a little longer?
1: Your legs? How long? Are we talking like BB long stocking or what do you mean?
0: As long as possible. And can you make me look a little slimmer?
1: I'll try.
0: Can you make me look a little prettier?
1: Prettier girl, I can't give you plastic surgery. What do you want me to do?
0: Actually, can you make me look like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
1: You're asking the wrong person. You're asking the completely wrong person. No, it's okay. I'm not a plastic surgeon and I'm not AI.
0: Good. 아, 근데 진짜 화난 거 아니죠?
1: No.
0: 아, 이런 친구들 없어요, 주변에?
1: 아, 있죠. I have so many photos that I can't post.
0: 못 올리는 그런 게
1: 아니면 가려서 올려줄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But it's okay. Honestly, I don't mind. I just want my friend to be happy. Honestly, at this point. So yeah.
0: 보통은 다 들어주나요?
1: 네.
0: Yeah.
1: Yeah, I think I'm like that. OPD님께서 오늘따라 더 유익하다고. Nah. Thank you so much.
0: 감사합니다. 유절님이 그냥 필터 쓰세요 하시네요.
1: Yeah. Perfect. So 오늘 배운 표현. What were some?
0: Okay.
1: I guess, like, can you get a little more of the background, right? 배경이 조금 더 나오게 찍어주실래요? Would you mind taking one vertically? 세로로도 한 장 찍어주시겠어요? And lastly, could you take one from a little farther back? 조금 더 뒤에서 한 장 찍어주시겠어요? 였습니다.
0: Perfect.
1: It was so nice meeting you today.
0: It was nice meeting you too.
1: I love your vibe. I feel like 완전 like 언니 느낌.
0: It's 너무 like, 재밌어. 언니야? Thank you.
1: Yes, like of course. But yes, goodbye. And we are going to end off this segment with 부럽지가 않아 by 장기하님.
2: Yeah,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 자랑을 하고 부부부부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하지만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0: 괜찮아. 난 잔다.
1: 문자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 뭐예요?
1: 보세요, 에이지아 벌써 지금 난리 났죠? 너무 기대가 된다고 지금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2: 아, 저 지금 대본이 네. 없어가지고 I don't know what to say, guys.
1: 원래
2: 아,
1: 이 네. 세그먼트는요 네. 대본을 주면 안 돼요. 뭐냐면요,
2: 지금 쓰시고 계신 건 아니고요.
1: 아니,
2: 유저님 말처럼
1: 그게 아닌데 우리 유저님께서 오늘 아니 평소에는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에이지아 오니까 일찍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 봐요. 원래 이 시간에 왔습니다. 네, 원래 이 시간에 왔고 오늘 에이지아 온데서 새 옷 입고 왔죠? 문요 저번 주에 왔어요. 네, 저번 주에 이제 입고 다녔고 타이밍이 딱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오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 네. 이번에는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오케이. 반응을 하실지 조금 이제 기대가 되는데
2: 저도 기대됩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1: 근데 우선 우리 부스터분들 7시 25분까지 이제 식사를 마치셔야 됩니다. 왜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네. 자, 오늘의 또 순위를 항상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2부에.
2: 네.
1: 오늘 1등은요. 낙지연이님입니다.
2: 맞아요. 정말 빠르시더라고요.
1: 왜냐면 닥터수님께서도 1을 이제 치셨는데 닥터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와, 낙지연이님 너무 빠르시다. 저번 주에 낙지연이님께서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저희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제 이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2: Yes, what's your tip?
1: 그러니까요.
2: Like, 어떻게 하시는 거죠?
1: 혹시 한번 guess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2: 없어요.
1: 1등을... 없다고 합니다.
2: Refresh your page a lot? 새로 고침?
1: 쉽지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 매니님께서 3등 하셨고 우리 최희숙님께서는 항상 밝게 good evening 이렇게 항상 보내주십니다.
2: Yes.
1: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서님께서 민수 휴가 갔음요? 우리가 허락 안 해줬는데
2: I love that comment.
1: 우리 민수씨가 이제 돌아오셨을 때 어떤 답변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하고 우리

0: 둥피님이랑 유선님께서요, 요 정도 휴가 좀 가시길. 근데 이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1: 가시나요?
0: 우리 둥피님이랑 유선님이 표현이 서툴러요. 항상 이제 좀 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가지 마.

0: 님께서 오 나료님 밝은 옷이 도착하셨나요?
1: 왜 이런 것만 읽으세요?
0: 오늘은 자기 PR의 시간. 그동안 민수 씨 때문에 못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제자랑 좀.
1: Okay, fine.
0: 그동안 이제 조금 칙칙한 옷을 많이 입었다 보니까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한번 바꿔 입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걱정 마세요. 에이지아 PR도 있습니다. 우리 그라시아 님이랑 고수님께서 네. 우리 에이지아 진행 잘하네요. 야. 에이지아 같은 영어 쌤 있음 영어 실력 팍팍 늘 듯요인데.
1: 네.
0: 민수 씨는요? 우리 민수 씨 있었을 때 이런 문자가 하나도 안 왔었어요.
1: The interesting thing is I actually just saw 고수님 today.
0: 아, 네.
1: 오늘 인사 나눴고요. 그라시아님께서는 저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네. 같이 일하고 이제는 가족 같은 네. 작가님이십니다.
0: 우리 가족 같은 작가님께 네. 우리 민수 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자면
1: 네.
0: 민수 씨도 좋은 영어쌤이 될 수 있나요?
1: 0.5개국어 될 수 있어요. Watch it. 조심하세요.
0: 아, 그렇습니다.
1: No, I'm kidding. I'm kidding.
0: 그리고 이제 오늘 에이지아가 진행을 하니까 새로운 분들이 좀 많이 오셨거든요.
1: 그럼요?
0: 우리 유니콘님, 최모모님.
1: 저요.
0: 아.
1: I'm unicorn. 저 이거 초등학교 때 닉네임 정해가지고 유니콘이 그거 저예요. 제 생일이에요.
0: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유롭게님, 코코코코님, SY리님. 이렇게 오셨는데 SYLE님께서는요 원래 들으셨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에이시아 할 때 재밌어요 라고 들어왔어요. 한 번도 안 가시다가
1: Thank 네. you. Appreciate 그래서, that.
0: 네 그렇게 우리 그
1: Sorry. 박교수님께서 네. 문자 안 본 티나는 문요.
0: 오늘 굉장히 문자가 맵네요. 네.
1: It's always spicy. I like it that way.
0: 굉장히 맵습니다. 자, 이 정도로 문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이제 방금 우리 그 에이지아가요 끝난 건가요? 라고 했는데요 이제 시작이에요.
1: 아하.
0: 오늘 한 20분 있나요 제가? 네 10분? 답변이 없어요. 금방 끝내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이제 우리 유서님 지수소 음악 나오니까 하품 나옴.
1: 지수소가 뭐예요?
0: Did you know?
1: 아, did you know?
0: 왜냐면요 이제 수능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 네.
0: 그 듣기 평가가 있어요 영어에
1: 네.
0: 뭐 호주 발음도 나오고 영국 발음도 나오고
1: 네.
0: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알아들으셨나요? Zizo.
1: This is just 문요 언어.
0: Did you know?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제 Did you know? Zizo 들어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뭐 고양이나 강아지를 따로 키우시나요?
1: 나 하늘나라 갔어.
0: 아 진짜요?
1: No. I had a 네. 강아지 that was 2005년생.
0: Okay.
1: And then when I was 13, he sadly passed away. His name was Nike.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거예요.
0: 알아요.
1: It's not a brand. Anyway.
0: 네네네.
1: But 지금 캐나다에 이제 잠시 살고 있잖아요.
0: 네네네.
1: 네, 큰아버지랑 사촌 언니, 사촌 오빠 등등등 정말 네. 강아지가 정말 많아서 거의 개판이에요. 좋은 의미로. They're so
0: Literally.
1: cute.
0: 그쵸?
1: My fur babies.
0: 말 그대로. 개판이다.
1: So I love all like the six dogs and the two cats.
0: 고양이까지.
1: Yes.
0: 아, 너무
1: Maya
0: 적절한.
1: Maya and Hadley.
0: 너무 적절한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1: 네.
0: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Are dogs and cats actually natural enemies? 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So what do you think?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닌 것 같아요?
1: I just think that cats think they're better than everybody else. 그런 말 있잖아요. Like dog은 이제 진짜 주인이
0: 맞아요.
1: 저희 dog을 care 하는 게 맞고
0: 맞아요.
1: cats은 cat이 주인이에요.
0: 그 좀 예시를 들자면
1: 네.
0: 강아지한테 일로 와 하면은 잘 와요.
1: 네.
0: 근데 고양이한테 일로 와 하면
1: 네가 와.
0: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좀 이런 느낌이 있죠.
1: Yeah.
0: 그래서 오늘이 좀 어떻게 좀 보면은 진짜 이 강아지 고양이 서로의 DNA 속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본능이 들어 있어서 사이좋게 안 지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아볼 텐데 뭐라고 했었죠? 답변이? 그렇다 안 그렇다?
1: 안 했던 것 같아요.
0: 뭐인 것 같아요?
1: No, I don't know. 근데 왜냐면 원래는 이제 그 진짜 케바케잖아요. 이런 질문 물어봐요.
0: What do you think? 만약에 그렇다면 why? 이유까지 짧게.
1: Why? 네. I think maybe if it

0: It's like if you didn't grow up with each other, 강아지랑 고양이랑 같이 처음부터 같이 안 있었다면
1: 네네네.
0: maybe they just might not be used to 그냥 동생 자매 생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1: 아, 그래.
0: It's like they're not used to sharing the love.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생기면 살짝 언니가 화날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Something like that, maybe.
1: 관심을 뺏겨서 좀 그런
0: maybe?
1: 느낌으로.
0: 아. I don't know. I'm just thinking on top of my head.
1: 네. 우선은 이제 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유서 좀 굉장히 맵습니다. 다음 지수소에는 그냥 강아지 데리고 와서 구경시켜주면 안 되나요? 그게 더 유익하다.
0: 너무 좋은데요?
1: 짜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0: It's like puppy yoga, but like puppy all-star.
1: 그리고 이제 둥피님께서 이게 왜 식사 조심? 네. 항상 랜덤이에요.
0: 식사 조심?
1: 네, 7시 25분까지 네. 항상 식사를 마무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0: 아,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1: 아니요. 오늘 에이자가 와가지고 네. 조금 수준을 낮췄는데 아. 원래는 어떤 걸 갖고 오냐면요.
0: 네.
1: 방귀를 많이 참으면
0: oh my gosh.
1: 냄새가 심해질까.
0: Just why?
1: 민수 씨가 너무 좋아해요.
0: Just blaming it all on Minsu?
1: 네, 자, 그래서 알아볼 텐데 이게 오해래요, 오해. 그러니까
0: oh?
1: 서로가 실제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오해,
0: misconception.
1: misunderstandings라고도
0: yes.
1: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the tail wagging mis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0: Oh?
1: 이게 두 동물이요, 꼬리를 흔들 때 발산하는 감정 신호가 180도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so when a dog wags its tail, mm-hmm. it's an expression of friendliness and excitement.
0: Yes, 그쵸? I'm happy.
1: 그렇죠. But conversely, when a cat swishes its tail rapidly. It's a warning signal meaning I'm annoyed. Leave me alone.
0: 와.
1: 내버려 둬라. 그렇죠.
0: 반대네요.
1: 그래서 이게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오는 이제 개를 보고 고양이는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오해해서 그 흔히 냥냥 펀치라고 하잖아요.
0: 아.
1: 그거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0: 오케이, 다음 거 빨리빨리 얘기해. 우리 시간 없어요. Next.
1: 1분 남았어요?
0: 네. Hurry.
1: 두 번째는요. 이제 purring이라고 하나요?
0: 네.
1: 그 골골송 네. 되는 거랑 이제 growling misinterpretation 으르렁 이건데 a cat purring indicates comfort, happiness and relaxation. However, a dog often mistakes this low rumbling sound for a hostile growl
0: yeah,
1: instantly triggering its defensive respons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로도 완전 반대로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0: 근데 이거 너무 기본 상식 아니에요?
1: 여러분,
0: I feel like doesn't everybody know this?
1: 복습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항상 복습. 방금
0: interesting.
1: 웃음소리 너무 컸어요.
0: 아니, 마지막으로 interesting한 거 없어요?
1: Interesting이요?
0: Like, 아니, 질문에 대답하셔야죠. Why 네. are dogs and cats natural enemies? What do you think?
1: 아니에요. 서로 이제 오해한다. Misunderstandings. 네.
0: 아,
1: 근데
0: 서로,
1: 저는 네.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강아지는 아.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0: 아.
1: 네. 오늘 쉽지 않네요. 네.
0: Okay, well, bye.
1: 유서님, 다음 게스트. 들어오세요.
0: 네. 진짜 이렇게 끝나요. I live my day as if it was the last. Live my day as if it was the past. This is a song I like, and this queen, Zara Larsson, is coming to Korea in October. This is Lush Life.

0: 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Busan Yeongeon Bangsong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1: chance. I call him.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7:00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4: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2: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4: Refuse, reduce.
2: Reuse, recycle.
4: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3: 자기야 지금 나랑 헤어지자 하는 거야? 왜? 왜? 도대체 왜? 여보세요? Hello? 자, 여보세요? 아, 너무 화가 난다. I need to sit down somewhere and cool off first. I can't even think straight.
4: 진짜 급하다. 화장실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왜 이 나라는 왜 이렇게 화장실 인심이 야박하노? 저기 앉아있는 사람,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물어봐야겠다.
3: 정말. 저 차는 왜 저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So annoying. I just want no one to talk to me. I need some me time. Time to put on my earphones and listen to some sad songs.
4: 저기요. 제가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 근처에.
3: This song is totally my style. I love the beat. All the lyrics are so great.
4: 아 한국말은 못하는가 봐. 급하다. 저 excuse me, 토일렛.
3: The singer. I can't even sing. But the song.
4: 저기요, 저기요. 이 멀전시 토일렛, please.
3: 샤랄랄랄라, 와와와와.
4: 아니, 이거 진짜 뭐 이상한 사람이가. 아이고 귀에 뭐를 꽂고 있네. 저기요, 저기요. 저 이멀전시 웨얼 뭔데 가수가 뭐고 난리도 아니다 저기 잠깐만요
2: 오늘 배워볼 표현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영어로 뭐라고요?
1: Is there a restroom nearby?
2: Is there a restroom nearby?
1: 근처에 어떤 장소가 있는지 물어볼 때 is there

0: 뒤에 장소를 말하고 nearby를 붙이면 됩니다. 여행이나 낯선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처 카페를 찾는다면 Is there a cafe nearby? 은행을 찾는다면 Is there a bank nearby? 지하철을 찾는다면 Is there a subway station nearby?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근처에 화장실이 있나요? Is there a restroom nearby?
0: Is there a restroom nearby?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